0: 치르나 츠브카랑와 다 치르나 흐츠긍와 아 드라 언데 치르나 다 치르나 츠브카토니 츠브카토니 쳔오데 치르나 니마그 치르나 아니긴데 세지레 아 니마그 아니긴데 십진즈 쿠아당지 다 치르나 심믹 다주라 세군데 심니가 다주라 쳔오데 치르나 따브덴보 칸따덴보 다 그게 치르나 따브덴가 덕보라 ཁང་ཏ་དེང་གི ཆེ་རེད་ན་ ཁ་གེ་ཏ་ལེ་དེ་ ནམ་ཤ་ཁང་འཇུག་བ་སུག་ག་ དེ་ནོ་ཅང་གི ཁ་གེ་ཆེ་རེད་ན་ ཁང་ཏ་དེང་པོ་དེ་ཁ་ཤུན་དེ་དང་དེ་ ཆེ་ན་ཏེ་སོང་སི གང་ཏེ་སོང་སི་ན་ ནམ་ཤ་ཁང་ཆེ་རེད་ན་རུག་གི་ཐོ་ཏེ་སོང་སི དེ་ཏེ་ཆེ་སོང་ནམ་ཤ་ཁང་རུག་གི་ཐོ་ཏེ་ཏེ་ཆེ་སོང་དེ་ནི་ར་མ་བདེལ་ ཨན་དེ་ནི་ར་ཁོ་ཏོ་བ་ཁ་ཏར་མ་ཟོ་པ་རེད་དེ་ཐོ་མ་ཐ་ཏ་ཆེ་རེད་ན་མན་བི་ཨོབ་ལ་ཏེན་ཏ་ཆེ་རེད་ན་མན་ཁ་ཆེ་རེད་ན་ཨོབ་ཏི་ན་ཁོང་སོང་སི
1: ཁྱི ཕྱད མ ཁྱི ཕྱི
0: ᱛᱮᱱᱤ ᱟᱛᱤᱠᱩ ᱠᱚᱢᱟ ᱛᱟᱢᱩ ᱱᱚᱱᱟ ᱥᱮᱢᱟ ᱛᱷᱟᱜᱛ ᱢᱟᱢᱵᱤ ᱚᱵᱞᱟ ᱛᱮᱱ ᱡᱤᱜᱩᱱᱩ ᱢᱟᱢᱵᱟ ᱠᱮ ᱪᱤᱱᱟ ᱚᱠᱩᱥ ᱜᱤᱥ ᱠᱚᱭ ᱛᱟᱱ ᱡᱟᱜᱟ ᱛᱮᱱᱩ ᱪᱮᱱ ᱜᱚ ᱵᱟᱨᱜ ᱪᱤᱱᱟ ᱠᱮᱭᱟ ᱢᱟᱫᱤᱥ ᱢᱟᱫᱤᱥ ᱜᱤᱥ ᱪᱤᱱ ᱡᱮᱱ ᱛᱟᱱ ᱡᱤᱱᱟᱝ ᱜᱮ ᱪᱤᱱᱟ ᱡᱮ ᱥᱩ ᱪᱷᱤ ᱡᱮᱨᱮ ᱛᱤᱱᱟ ᱪᱷᱤ ᱛᱟᱢᱟ ᱠᱚᱯᱤ ᱛᱟᱝ ᱤᱱᱡᱤᱝ ᱜᱮ ᱡᱮᱱ ᱡᱤ ᱫᱮ ᱪᱤᱨᱤᱱᱟ ᱥᱮᱢᱫᱤᱝ ᱜᱮ ᱪᱮ ᱪᱤᱭᱚᱜᱟ ᱫᱮ ᱪᱤᱨᱤᱱᱟ ᱥᱮᱢᱫᱤ ᱱᱤᱢᱟ ᱜᱟᱞᱟᱠᱟ ᱪᱤᱨᱤᱱᱟ ᱠᱚᱭ ᱛᱟᱱ ᱡᱤ ᱪᱷᱤ ᱠᱚᱭ ᱛᱟᱱ ᱡᱤᱱᱟ ᱛᱮᱢᱤ ᱞᱮᱛ ᱞᱷᱟᱜ ᱜᱮ ᱥᱤᱜᱩᱱᱚ ᱠᱮᱝᱜᱟ ᱞᱷᱟᱜ ᱜᱮ ᱪᱤᱨᱤᱱᱟ ᱛᱮ ᱱᱤᱢᱟᱞᱟ ᱪᱤᱨᱤᱱᱟ ᱠᱩᱪᱷᱩᱱ ᱢᱟᱨ ᱫᱮ ᱥᱮᱢᱫᱤᱝ ᱜᱮ ᱪᱮ ᱪᱤᱨᱤ ᱣᱟᱜᱢ ᱥᱤᱞᱟᱱ ᱡᱟᱜ ᱜᱮ ᱥᱤᱜᱩᱱᱚ ᱜᱮ ᱡᱟᱜ ᱜᱮ ᱭᱟᱱ ᱪᱤᱨᱤᱱᱟ ᱥᱮᱢᱫᱤᱝ ᱜᱮ ᱪᱮ ᱪᱤᱨᱤ ᱛᱮᱱᱤ ᱪᱤᱨᱤᱱᱟ ᱤᱝᱜᱤᱱ ᱡᱤᱠᱷᱩᱨ ᱴᱮᱠᱷᱟ ᱛᱷᱚᱱ ᱵᱤ ᱪᱮ ᱡᱤᱜᱩᱱᱚ ᱴᱮᱠᱷᱟ ᱛᱷᱚᱱ ᱥᱤᱜᱩᱱᱚ ᱜᱮ ᱭᱟᱱ ᱪᱤᱨᱤᱱᱟ ᱥᱮᱢᱫᱤᱝ ᱜᱮ ᱪᱮ ᱪᱤᱨᱤ ᱥᱮᱵᱡᱤᱱ ᱡᱟᱜ ᱜᱮ ᱥᱤᱜᱩᱱᱚ ᱠᱮᱝᱜᱟ ᱡᱟᱜ ᱜᱮ ᱭᱟᱱ ᱪᱤᱨᱤᱱᱟ ᱥᱮᱢᱫᱤᱝ ᱜᱮ ᱪᱮ ᱪᱤᱨᱤ ᱛᱟ ᱡᱮᱱ ᱛᱟᱝ ᱴᱤ ᱛᱟᱝ ᱛᱮᱵ ᱥᱤᱜᱩᱱᱚ ᱠᱮ ᱛᱟᱵ ᱟ ᱫᱩᱢᱩᱜ ᱜᱮ ᱪᱤᱨᱤᱱᱟ ᱜᱚᱱᱤ ᱥᱮᱢᱫᱤᱝ ᱜᱮ ᱪᱮ ᱪᱤ ᱠᱮ ᱪᱤᱨᱤᱱᱟ ᱥᱮᱢᱮ ᱱᱤᱢᱟ ᱜᱞᱟᱠᱟ ᱪᱤᱨᱤᱱᱟ ᱠᱩᱛᱟᱝ ᱛᱮᱱᱟᱫᱟ ᱪᱤᱨᱤᱱᱟ ᱪᱤ ᱛᱟᱢᱟ ᱠᱚᱯᱤ ᱛᱟᱝ ᱤᱱᱡᱤᱱ ᱪᱤ ᱡᱮᱱ ᱛᱮ ᱥᱮᱨ ᱪᱤᱨᱤ ᱛᱤᱱᱤ ᱪᱷᱤᱣ ᱥᱢᱵᱟᱥᱮ ᱪᱷᱤᱣ ᱥᱢᱵᱟᱭᱱᱟ ᱨᱮᱱᱡᱤᱝ ᱜᱮ ᱪᱤᱨᱤᱱᱟ ᱨᱟᱢᱟᱞᱟᱞᱟ ᱪᱷᱟᱝ ᱪᱤ ᱫᱮᱛᱟᱭ ᱟ ᱡᱚᱣ ᱪᱤᱨᱤᱱᱟ ᱜᱩ ᱛᱟᱵᱤ ᱪᱮ ᱪᱤ ᱫᱤᱜᱤ ᱱᱟᱱᱟ ᱪᱤᱨᱤᱱᱟ ᱛᱚᱱ ᱥᱮ ᱱᱤᱭᱩᱠ ᱛᱚᱝᱜᱩᱭᱱᱟ ᱪᱤᱨᱤᱱᱟ ᱪᱷᱟᱝ ᱪᱤ ᱛᱨᱤ ᱪᱤᱣᱟ ᱟᱱᱤᱣᱟᱭᱱᱟ ᱪᱤᱨᱤᱱᱟ ᱡᱚᱣ ᱜᱩ ᱛᱟᱵᱟ ᱫᱤᱜᱤ ᱱᱟᱱᱟ ᱪᱤᱨᱤᱱᱟ ᱛᱚᱝᱜᱩ ᱪᱤᱨᱤᱱᱟ ᱜᱩ ᱦᱤᱨᱟᱝ ᱪᱤᱜ ᱡᱤᱥ ᱥᱟᱵᱫᱤ ᱜᱟᱱᱤᱝᱞᱟᱱ ᱫᱮ ᱯᱟᱡᱤᱱ ᱛᱚ ᱚᱱᱥ ᱠᱚᱟᱭᱤᱥ ᱱᱟᱢᱠᱷᱟ ᱫᱟᱝᱜᱟ ᱨᱮᱢᱵᱤ ᱯᱷᱟ ᱱᱤᱪᱤ ᱨᱚᱱᱡᱤᱱ ᱡᱮᱣᱟ ᱟᱱᱡᱤᱱ ᱫᱮ ᱪᱟᱨᱥ ᱛᱟᱭᱤ ᱪᱷᱩ ᱨᱮᱵᱤ ᱭᱮᱨᱣᱟᱞᱤᱥ ᱪᱤᱱᱛ ᱨᱚᱱᱫᱮ ᱛᱤᱜᱤᱱ ᱠᱟᱭᱤ ᱛᱚᱥ ᱛᱤᱝ ᱮᱢᱤ ᱠᱚᱢᱵᱤ ᱥᱟᱦᱪᱩᱞ ᱡᱤ ᱟᱱᱤᱝ ᱛᱮᱢᱠᱤ ᱭᱟᱱᱡ ᱠᱷᱟᱱᱤᱞ ᱡᱤᱜᱩᱱᱚ ᱠᱮᱱᱫᱮ ᱫᱤ ᱠᱚᱛᱤᱱ ᱪᱮᱫᱨᱮ ᱛᱤᱥᱱᱟ ᱚ ᱛᱟ ᱱᱤᱢᱟᱱ ᱡᱟᱥᱚᱱ ᱡᱤᱥ ᱱᱤᱢᱟᱱ ᱡᱟᱥᱚᱱ ᱪᱤᱨᱤᱱᱟ ᱥᱟᱨᱤ ᱠᱟᱛᱟ ᱡᱮᱱᱤ ᱜᱮ ᱡᱮᱢᱯᱷᱢ ᱜᱮ ᱠᱷᱮᱱ ᱢᱟᱯᱷᱤᱞᱟ ᱟ ᱥᱤᱞ ᱢᱟᱛᱚ ᱟᱱᱡᱤᱞ ᱢᱟᱛᱚ ᱟᱛᱟ ᱪᱤᱨᱤᱱᱟ ᱡᱮᱱᱤ ᱜᱟᱭᱟ ᱪᱤᱨᱤᱱᱟ ᱠᱟᱠᱟ ᱥᱩᱥᱩ ᱵᱩᱥᱚᱱ ᱥᱤ ᱠᱟᱠᱟ ᱥᱩᱥᱩ ᱵᱩᱥᱚᱱ ᱟᱛᱟ ᱪᱤᱨᱤᱱᱟ ᱛᱟ ᱡᱤᱱ ᱨᱮᱱᱡᱚᱝ ᱜᱮᱥ ᱡᱚ ᱨᱟᱢᱟᱱᱟ ᱵᱟᱥᱟᱭᱚᱝ ᱮᱥ ᱚ ᱡᱚ ᱪᱤᱣᱟ ᱠᱚ ᱪᱩᱣᱟ ᱠᱚ ᱪᱤᱨᱤᱱᱟ ᱠᱟᱛᱤᱱ ᱪᱷᱤᱞᱟ ᱢᱟᱱᱤ ᱵᱟᱡᱨᱤᱥ ᱚᱱᱤᱝ ᱜᱟᱢᱟᱱ ᱪᱤ ᱪᱤᱨᱤᱱᱟ ᱪᱤᱜᱤᱴᱩ ᱪᱤᱠᱟᱹ ᱤᱪᱩᱭᱮᱥ ᱚᱱᱪᱚᱝ ᱛᱮᱱᱟᱝ ᱪᱤ ᱪᱤᱨᱤᱱᱟ ᱣᱟᱠᱚ ᱡᱤᱱ ᱵᱟᱞᱤ ᱪᱤᱨᱤᱱᱟ ᱣᱟᱠᱚ ᱛᱟ ᱥᱩᱠᱷᱛᱨᱟ ᱛᱟᱝ ᱫᱟᱡᱤᱥ ᱟ ᱛᱮ ᱪᱤᱨᱤᱱᱟ ᱫᱟ ᱢᱟᱡᱤᱜᱱᱚ ᱪᱤᱨᱤᱱᱟ ᱱᱮᱪᱷᱮ ᱪᱮᱥᱜᱮᱭᱮᱱ ᱛᱮ ᱪᱤᱨᱤᱱᱟ ᱛᱟ ᱪᱤᱨᱤᱱᱟ ᱡᱤᱜ ᱜᱚ ᱡᱮᱱᱡᱟᱝ ᱜᱚ ᱛᱮ ᱡᱤᱨᱮ ᱠᱷᱩᱨᱚᱝ ᱪᱤᱜ ᱪᱤ ᱤᱥᱜᱚᱱᱚ ᱛᱟ ᱠᱷᱩᱨᱚᱝ ᱱᱟᱱᱫᱨ ᱡᱤᱱᱡᱚᱨᱟ ᱠᱷᱩᱜᱮ ᱣᱟᱠᱚ ᱪᱷᱮᱞᱤ ᱱᱮᱛᱤᱵ ᱪᱷᱮᱞᱤ ᱪᱤᱨᱤᱱᱟ ᱣᱟᱠᱚ ᱭᱚ ᱵᱩᱜ ᱦᱮᱦᱮ ᱛᱮ ᱪᱷᱟᱣᱟᱨᱟ ᱛᱤ ᱢᱮᱥᱮᱜ ᱠᱷᱩᱨᱜᱮ ᱠᱚᱛᱤᱜ ᱪᱮᱛᱚᱱ ᱥᱮᱢ ᱠᱚᱛᱤᱜ ᱪᱮᱛᱚᱱ ᱭᱚ ᱪᱤᱨᱤᱱᱟ ᱩᱨᱚᱝ ᱪᱤᱨᱤᱱᱟ ᱱᱟᱱᱫᱨ ᱛᱮ ᱡᱤᱱᱡᱟᱝ ᱯᱟᱨᱤᱥ ᱛᱤ ᱩᱨᱚᱝ ᱛᱮ ᱪᱮᱛᱟ ᱵᱨᱮ ᱛᱮ ᱱᱟ ᱪᱤᱜ ᱠᱚ ᱡᱩᱣᱟ ᱱᱚᱢ ᱵᱩ ᱛᱟ ᱵᱨᱤᱥ ᱪᱤᱜ ᱠᱚ ᱡᱩᱣᱟ ᱱᱚᱢ ᱵᱩ ᱛᱮ ᱪᱤᱨᱤᱱᱟ ᱥᱟᱵᱫᱤᱜ ᱥᱤᱜᱩᱱᱩ ᱥᱟᱭᱮ ᱫᱚᱠᱷᱩᱨᱟ ᱥᱟᱭᱮ ᱫᱚᱠᱷᱩ ᱨᱟᱢᱟᱱᱟᱨᱮ ᱨᱟᱢᱟᱱᱟᱜ ᱪᱤᱨᱤᱱᱟ ᱠᱟᱱᱤᱝᱟ ᱪᱤᱨᱤᱱᱟ ᱫᱮᱯᱟᱡᱤᱱᱛᱮ ᱫᱤᱯᱤ ᱠᱷᱩᱪᱤ ᱪᱤᱨᱤᱱᱟ ᱪᱷᱟᱨᱟᱭᱚᱱᱥᱤᱥ ᱤᱭᱩᱱ ᱫᱮ ᱛᱟᱝ ᱪᱤᱨᱤᱱᱟ ᱡᱩᱣ ᱨᱟᱢᱟᱱᱟᱞᱟᱥ ᱪᱤᱱ ᱨᱮᱱᱡᱟᱝ ᱜᱮ ᱪᱷᱮᱥᱮ ᱛᱤᱜᱤᱥᱱᱟ ᱠᱟᱭ ᱡᱤᱵᱤ ᱫᱮ ᱛᱟᱝᱥ ᱟ ᱪᱩ ᱪᱤᱨᱤᱱᱟ ᱣᱟᱠ ᱥᱚᱯᱪᱟ ᱡᱤᱨᱟᱛᱤᱥᱱᱩ ᱥᱚᱯᱪᱟ ᱪᱤᱠᱮᱨᱮ ᱛᱤᱥᱱᱟ ᱱᱟᱢᱠᱷᱟ ᱫᱟᱝ ᱥᱟᱵᱡᱟ ᱪᱷᱚᱱᱪᱮᱱ ᱫᱟ ᱥᱟᱵᱡᱟ ᱪᱷᱚᱱᱪᱮᱱ ᱜᱮ ᱪᱤᱨᱤᱱᱟ ᱡᱮᱢᱵᱟᱜ ᱯᱷᱤᱱᱫᱮᱥ ᱟ ᱡᱮᱢᱵᱤ ᱯᱷᱤᱱᱫᱱᱟᱥ ᱡᱮᱢᱵᱟᱜ ᱦᱤᱱᱫᱮᱫᱟ ᱪᱤᱨᱤᱱᱟ ᱟ ᱛᱚᱱᱛᱷᱩᱛ ᱢᱟᱱᱤᱵᱤᱥ ᱟ ᱠᱷᱟᱛᱤᱱ ᱪᱷᱤᱞᱟ ᱢᱟᱱᱤᱵᱤ ᱪᱤᱨᱤᱱᱟ ᱠᱷᱛᱟᱢ ᱱᱟᱪᱩᱜ ᱪᱟᱪᱩ ᱪᱤᱨᱤᱱᱟ ᱠᱷᱛᱟᱢ ᱱᱟᱪᱩᱜ ᱥᱚᱝᱡᱤᱞ ᱛᱮ ᱪᱤᱨᱤᱱᱟ ᱟᱢᱟ ᱠᱷᱤᱣᱟ ᱟ ᱛᱟ ᱪᱤᱨᱤᱱᱟ ᱛᱚᱱᱤᱝ ᱢᱮ ᱯᱟᱠᱷᱨᱜᱮ ᱧᱩᱢᱩ ᱢᱮᱱᱩ ᱪᱤᱨᱤᱱᱟ ᱠᱟᱪᱟ ᱫᱨᱤᱜ ᱪᱤᱨᱤᱱᱟ ᱟᱢᱟ ᱦᱤᱱᱩᱜ ᱟ ᱱᱤᱪᱩᱜ ᱪᱤᱨᱤᱱᱟ ᱪᱤᱱᱫᱟ ᱪᱤᱨᱤᱱᱟ chumuzre tna chi ni wa chen de kge ta ronzen chi tna ni wa ra ne tu chi tna a shu tam de nu chong gu ni shu che la chi tna chi ni ma tze ga o te nu chong gu ta chi tna ni tu ge ronzen a kge chi tna gzen tang khu ge chi tna de khu de mu ge chi tna chi ge ta chyo wa ge ne shab ja chong chen ge ka na ga ta chi tna de ji ma ta an chang ta ku chi ka na na ta zong o ge te ta ngo ma yam chi chi ge te ti ma tse ge chi tna lai chu ga lai chu na ngang ga re chu ngang ga ra za khu mo si gu no ta ngon chu chi ti ge lor ji ur tu cha ts ga sha ta ne ne char ta me de a o tha ge chu ngang ga ta chi na tha chen bu ng shi ge s yir wa ge na ni s a tha chen bu ng shi ga ra wa ge yir wa ge na ni s ma na nang tra chi ri na a wa na do ka me ke s ne chi ze gu ne re z na ngon chi chi ri na ta ji wo ge den khang ta ge khir ge chi ri na ku dikjin ba se kuno yu dikjin ba se kuno keng ge we dikche chi na nyewa ni chi ta nyewa ni chi che so ti ge chi na ding en de a jang ye te nyewa ni thar ju ge che te te chi na so wa te che so a sa ta ni ten ge chi na she pu cha wa la chi na so wa te che so ta ma ra nyewa chi wo de no ta gang ga chi na ba ma an do la ta ga shi ka ra wa ge zang ge na zang ta wo ti ge chi na ta am ji te ja wa ni a te ni chi na ओ था चेंबु गंशिक चिरना रावा गचिरना इरवानने थर्द चिरना बमंदो कस बमंदो छुचिरना नामखा चेंत दो रलिन जो कस आ नामखा चिरना चेनन जो कस दता चिरना वाक तगचेन बाग चिरना व थाम चेक लीतन गवा मेनु ग गंगता चिरना खर्ग सोनम गचिरना गोकेन दे थौ सोन रेस दे चिर जे कुनरे खर्ग तुन सु उच से कुनरे तना ओ अंगना छि चिरना खेचो वाक सवातावे आ kichu suwa tewi waku ta chung ganga ngonchi chuu kaitini khangta ga chirizna mara nyei la wawu tizi suwa tapa tewi jinta chirizna kichu suwa tewi waku ku waku chirin bali aranga dadara ndi waku ndivi chuk chuwa narang chi waku taga ngi chuktin mei la chuktin mei ni matseka chirizna chi tong ku waku shuhtami nguh kori ti matseka chirizna ku gulu chitanga da chirizna chirin bali shuktara tangtang taas ᱫᱮᱛᱟ ᱪᱤᱨᱤᱡᱱᱟ ᱛᱟᱝ ᱟᱣᱟᱠ ᱡᱤᱜᱟ ᱡᱚ ᱪᱤᱨᱤᱡᱱᱟ ᱥᱤᱠᱚᱨᱟ ᱡᱟᱥᱟ ᱴᱷᱩᱭ ᱪᱤᱨᱤᱡᱱᱟ ᱫᱤᱜ ᱡᱩᱜ ᱥᱚᱱᱢ ᱢᱮ ᱥᱚᱱᱨᱮᱥ ᱟᱱ ᱫᱮᱛᱟ ᱪᱤᱨᱤᱡᱱᱟ ᱜᱮ ᱠᱟᱣᱟᱛᱟ ᱪᱤᱨᱤᱡᱱᱟ ᱫᱚ ᱢᱚᱡᱨᱮ ᱛᱮᱡᱤ ᱛᱟ ᱴᱨᱮᱱ ᱨᱮᱱᱡᱟᱝ ᱜᱮ ᱥᱮᱱᱩᱜ ᱪᱷᱤᱠᱤᱱ ᱫᱮᱱᱮ ᱡᱚᱜ ᱥᱚᱱᱫᱮ ᱠᱟᱱ ᱨᱩᱠᱚᱨᱮ ᱛᱮᱡᱱᱟ ᱠᱟᱭ ᱥᱤᱠᱚᱱᱚ ᱠᱮᱱᱮ ᱡᱚᱱᱛᱟ ᱪᱤᱨᱤᱡᱱᱟ ᱪᱮᱱᱛ ᱫᱚᱱᱫᱮ ᱛᱤᱜᱪᱤᱱ ᱠᱟᱣᱤ ᱛᱷᱚᱵ ᱥᱤᱠᱚᱱᱚ ᱠᱮᱢᱟᱨᱛᱮ ᱛᱤᱧ ᱮᱢᱤ ᱠᱚᱢᱵᱤ ᱥᱟᱦᱪᱩᱫ ᱪᱤ ᱟᱹᱱᱤᱝ ᱜᱮ ᱛᱮᱢᱠᱤ ᱟᱱᱡᱚ ᱠᱷᱟᱱᱡᱤᱥ ᱛᱟ ᱛᱤᱨᱟ ᱛᱤᱥᱛᱟ ᱵᱤᱪ ᱛᱤᱛᱟᱱ ᱛᱤᱞᱟ ᱥᱩᱠᱷᱤᱥ ᱛᱟ ᱛᱤᱠᱤᱱ ᱮᱢᱵᱟᱨᱟ ᱠᱷᱟᱨᱜᱤᱛᱮ kuna chirna qanabir manyan ba thiwa tsamchi chirna qanabir manyan ba ndamur thiwa tsamchi qanabir manyan bi xtam manyan ba ndamu gu chirna gomba gus gombi ndaganchuk khagida chirna sachul rama naga sala chupi jowra sala chupi jow rama naga ganyang gu thaymki gi thwata yingra ur gu chirna ta ngiz gus ndamu gu chirna gomba ndigida jow rama naga chirna anyang gu thaymki la kata chirna yingra ur gu ngiz gus ᱛᱟ ᱱᱚᱱᱛᱤᱱ ᱱᱟ ᱥᱩᱵᱩᱪᱤ ᱡᱮ ᱠᱚᱱᱮᱨᱮ ᱛᱤᱱᱟ ᱚᱱᱫᱚ ᱢᱩᱜᱤᱪᱤ ᱱᱟ ᱪᱤᱠ ᱪᱷᱟᱱ ᱠᱟᱜ ᱛᱟ ᱡᱚ ᱜᱟᱱᱤ ᱢᱟᱱᱡᱮ ᱛᱟᱝ ᱡᱩ ᱛᱟ ᱡᱚ ᱪᱤᱠ ᱪᱤᱨᱤᱱ ᱱᱟ ᱵᱟᱠ ᱟᱹᱱᱤᱢᱟ ᱛᱟᱝ ᱜᱤᱡ ᱜᱮ ᱟᱹᱱᱤᱢᱟ ᱱᱟ ᱜᱤᱡ ᱛᱟᱝ ᱡᱩ ᱟᱹᱱᱤᱢᱟ ᱞᱟ ᱪᱤᱨᱱᱟ ᱱᱟᱥᱠ ᱪᱮᱠ ᱜᱤᱡ ᱜᱤᱡ ᱱᱚ ᱱᱚᱱᱛᱤᱱ ᱛᱨᱮ ᱛᱮᱱᱤ ᱩᱪᱤ ᱧᱮᱝ ᱠᱟᱡᱮᱱ ᱥᱮ ᱠᱚᱢᱟ ᱛᱚᱝ ᱩᱜᱤ ᱱᱟᱱᱟ ᱪᱤᱨᱤᱱ ᱱᱟ ᱦᱤᱨᱚᱝ ᱟᱪᱤ ᱜᱤᱡ ᱛᱮ ᱦᱤᱨᱚᱝ ᱠᱷᱩᱭ ᱪᱮᱱ ᱠᱮ ᱪᱤᱨᱱᱟ ᱪᱤᱜ ᱪᱤᱜ ᱜᱤᱡ ᱥᱮ ᱠᱚᱭ ᱛᱟᱝ ᱡᱩ ᱛᱤ ᱣᱟᱨ ᱜᱮ ᱪᱤᱨᱱᱟ ᱴᱤᱜᱰᱟ ᱟᱫᱤ ᱟᱱ ᱛᱟᱝ ᱛᱮ ᱱᱟ ᱟᱫᱤ ᱤᱡ ᱪᱮᱱ ᱪᱤ ᱡᱮᱱ ᱥᱮ ᱡᱤᱨ ᱛᱮᱱᱤ ᱧᱤᱣᱟ ᱮᱱᱟ ᱪᱤᱱᱟ ᱜᱮ ᱯᱤ ᱠᱷᱤᱨᱮ ᱥᱟᱱᱛ ᱜᱟᱱᱤᱝ ᱞᱟᱱᱫᱮ ᱯᱟᱵᱡᱤᱱ ᱛᱟᱝ ᱚᱱ ᱥᱤᱜᱩᱱᱚ ᱠᱮ ᱪᱤᱨᱱᱟ ᱜᱮ ᱯᱤ ᱠᱷᱤᱨᱮ ᱥᱟᱢᱵᱟᱨᱟ ᱡᱚᱣᱟ ᱱᱟᱣᱟᱨᱟ ᱴᱩᱠᱷᱟ ᱛᱟᱢ ᱪᱤ ᱪᱤᱨᱱᱟ ᱫᱤᱡᱩᱠ ᱜᱮ ᱡᱮᱱᱡᱮ ᱛᱤᱢ ᱥᱮᱠᱮ ᱪᱤᱨᱱᱟ ᱚᱱ ᱥᱚᱱ ᱛᱟᱢ ᱞᱟ ᱡᱟᱨᱣᱟ ᱠᱮᱱᱤ ᱪᱤᱨᱱᱟ ᱦᱟᱭ ᱪᱩ ᱨᱮ ᱭᱮᱨᱣᱟᱞᱤ ᱪᱤᱱᱛᱟ ᱨᱚᱱ ᱫᱮ ᱛᱤᱡᱤᱱ ᱠᱟᱭ ᱛᱚᱵ ᱡᱤᱜᱩᱠᱟ ᱠᱮ ᱪᱤᱨᱱᱟ ᱚᱱ ᱥᱚᱱ ᱛᱟᱢ ᱞᱟ ᱡᱟᱨᱣᱟ ᱛᱟᱝ ᱢᱮᱵᱤ ᱛᱟᱱᱡᱤᱱ ᱠᱚ ᱵᱤ ᱡᱮᱱᱡᱮ ᱚᱱ ᱪᱤᱨᱱᱟ ᱴᱤᱭᱚ ᱠᱮ ᱥᱤᱛᱨ ᱠᱚᱢᱟ ᱫᱟᱢᱵᱟ ᱜᱮ ᱱᱚᱱᱮ ᱪᱤᱨᱱᱟ ᱱᱮᱢᱤ ᱠᱮ ᱪᱤᱨᱱᱟ ᱠᱚᱢᱵᱟ ᱜᱮ ᱥᱤᱠᱥ ᱠᱚᱭ ᱛᱟᱝ ᱡᱤᱜ ᱡᱮᱯᱟ ᱜᱮ ᱱᱟ ᱪᱤᱱᱟ ᱟᱹᱱᱤᱝ ᱜᱮ ᱛᱷᱮᱢᱠᱤ ᱛᱮ ᱟᱹᱱᱤᱝ ᱜᱮ ᱪᱤᱱᱟ ᱛᱷᱮᱢᱠᱤ ᱜᱮ ᱥᱤᱠᱥ ᱠᱚᱭ ᱛᱟᱝ ᱡᱤᱜ ᱛᱮᱱᱟ ᱱᱮᱢᱤ ᱠᱚᱢᱵᱟ ᱡᱤ ᱴᱩᱰᱟ ᱟᱫᱤ ᱟᱱ ᱛᱟᱝ ᱡᱤᱜ ᱫᱤᱡ ᱜᱮ ᱪᱮᱱᱡᱤ ᱡᱮ ᱟᱹᱱᱤᱝ ᱜᱮ ᱛᱷᱮᱢᱠᱤ ᱡᱤ ᱴᱩᱰᱟ ᱢᱟᱫᱤ ᱡᱤᱜ ᱢᱟᱫᱤ ᱡᱤᱜ ᱪᱮᱱᱡᱤ ᱡᱮ ᱛᱮᱱᱟ
1: ᱱᱤᱭᱟ ᱡᱚ ᱩᱝᱩ ᱛᱷᱟ ᱠᱚᱨᱴᱟ ᱛᱮᱱᱟ ᱪᱤᱣᱟ ᱧᱟᱢ ᱵᱤ ᱪᱤᱝ ᱟᱫᱟᱱ ᱥᱟᱱᱥ ᱟᱫᱮᱢ ᱠᱮ ᱞᱮᱞᱩᱨ ᱪᱤᱨ ᱛᱮ ᱩᱝᱩ ᱛᱷᱟ ᱱᱤᱥ ᱥᱟᱞᱟ ᱪᱤ ᱪᱤᱨ ᱛᱩᱜ ᱪᱟᱝ ᱛᱟ ᱣᱟᱭᱤᱥ ᱠᱚᱣᱟᱱᱤᱱ ᱴᱮᱱᱡ ᱱᱟ ᱫᱚᱝᱟ ᱛᱟ ᱯᱨᱮᱪᱟᱨ ᱨᱮ ᱥᱤᱜᱩᱱᱚ ᱠᱮᱱ ᱛᱟ ᱠᱤᱝ ᱴᱤᱱ ᱨᱮᱱᱡᱟᱝ ᱜᱮ ᱡᱚ ᱨᱟᱢᱟᱱᱟ ᱜᱮ ᱪᱤᱨᱛᱤᱱ ᱱᱟ ᱠᱷᱟᱱᱤ ᱜᱟᱭᱚᱣᱟ ᱢᱟᱠᱷᱩᱨᱟ ᱵᱟᱞᱤ ᱨᱟ ᱪᱤᱨᱛᱤᱱ ᱱᱟ ᱨᱮᱱᱡᱟᱝ ᱱᱤ ᱜᱟᱭᱚᱣᱟ ᱢᱟᱠᱷᱩᱨᱟ ᱛᱟ ᱪᱤᱨᱛᱤᱱ ᱱᱟ ᱫᱟᱜ ᱜᱮ ᱪᱤᱨᱛᱤᱱ ᱱᱟ ᱟᱡᱤᱜ ᱢᱟᱛᱷᱟᱵ ᱡᱤᱜᱟ ᱫᱟᱜ ᱜᱮ ᱢᱟᱛᱷᱟᱵ ᱪᱮᱱ ᱦᱩᱭ ᱪᱤᱨᱛᱤᱱ ᱱᱟ ᱛᱟ ᱠᱮᱝ ᱜᱮ ᱪᱤᱨᱛᱤᱱ ᱱᱟ ᱪᱩ ᱱᱟᱢ ᱠᱷᱟᱫᱟᱝ ᱜᱮ ᱪᱤᱨᱛᱤᱱ ᱱᱟ ᱣᱟᱠ ᱟᱱᱫᱟᱢ ᱵᱟᱜ ᱜᱮ ᱯᱷᱩᱯᱟᱱᱫᱮ
0: 아진 마와라 고미치나 네츠고 론진 나다시르나 만지가스 다치르즈나 당기 타급 기치르즈나 가완데데 치르즈나 추운 강가 치르즈나 밤만돌라 아 따디와 그 남카야라 쨍근 주군우 데타브레 뜨지 청트지 다조 뜨지지 다 사그 아고 아 살라쇼 비치르즈나 고 라마나그스 아 티네스 군우 치르즈나 사출 티네스 지라 살라쇼 비 고무 치르즈나 라마나스 군우 뜨스 지와냠비 군우 아그나 랑그치르나 탐지즈가 탐지스노 뜨다 타급 그 감들라다 냠송즈시 아 키초아 그 독트네 지 아 트림 발리 킨다 그 소에트지오네라 테나치르나 원체 탐지노 뜨다비 탐지노 뜨 타급 그 감들라다 냠송즈 냠송나 클거는 그 담차 냠비 치르즈나 아 아니 틀들라다 우노농성 카정의 아 쳇당란 바리 닥시긴 우 차당즈시 우 차당 치르즈나 원체 아줌키 릴루치르티 우 차리즈 아무한테나 치나 샤와건 라이온 치르드나 얼코 아줌이 남시 땅슬 메라 치르드나 카튼 츠라니와 셰트바리 다급 그 껌들라 치르드나 다급게 레리건데 치르드나 치르송즈 레루가 응아브송즈 어 레루가 응아브송마 디게다 치르드나 아랑그 샤와데 다와 그 다치게 치르드나 트렌덴즈가 킬은 오는 그 샤와데 치르드나 와 그 제와트 냠송즈 산 데이터 치르드나 샤와데 데이터 치르드나 산도 동지 치르드나 무차 치르송 다 제치를 아 독슴 거고니 세지 아 독슴 거고니 아니그라 치르드나 야라 제나 치르드나 안덕마 포즈 아 동아라 치르드나 와케야라 아지마 아트바 치르송 안구라 야라 지마 아트즈 아지마 아트바 치르송 다 치르드나 아 다 치르드나 사티 아니 안구 마라 그르 아니 그 치르드나 사티 되게 다 오케지 딩앙 쳇데 쳔무즈레드나 다 제우 쳔부즈 그 과라냔비 치르드나 짱요즈 그다 치르드나 안구 마라 그르다 치르드나 동아 마레 틀리 다치나 제우기 쳇송아냐니 다네 도무치나 쯧빙앙 쯧그 군이다우크시 데나다 쳇르즈나 쯧빙앙스네 데땅 타무기 다치나 타욕 타무치 그다 조라 야 야신 부분에 타네 다 쿠치르즈나 와크 치송즈시 아 때는 근데 쳇르즈나 코아클레는 도무즈 푸고노고 좀 센치즈기 엔데나 다 체니가 와크 리그 흑센데 니르주 마송즈시 흑센데 쯧주 마송 다 케니크나네 쳇르즈나 다 알롱라마즈 크로게데리 다 추와크 강에나 발리칸 다닝 가이완다 마쿠네레데지 다 디그와 그 니츠트르케 단 덴자야라 아 니크심무고 고니치르나 시고고시고노 나덴데레 냥이 가제셰드니 고마 동우라 치르드나 니와니가 아 요엔드니 란진 조 비젠지 심바라 지와니가 치르드나 치휘레 살라 치치르 뚜그징 아타와이 시고가 관인 텐진나 동아타 퍼체제 진다케 총아세시케드 아제 아다리 테네오치 논튼 치오지와시 디 신이네 나치르드나 다 드림 발리 치르드나 디오 라마나게 센노고 치르드나 네츠리 늘라 나시게 던스나 스모케 렌정게 치르드나 가다 마누르 레스오피 탑 치르드나 디오 라마나라 담바 아니와네 치르드나 디오 가시케 렌정게 응그진테 치르드나 발리라 치르드나 다네네 세바 심바이네 치르드나 발리게 가마 갈무스고는 디그스 냥인 떠치이테 아른 그 조우가 어루운데 치르드나 아른 거 제와 너무 그 치르드나 나타나 스모케 아니 동욱이 나나야 치르즈나 아 알랑시와 당 치르즈나 그게 소트브 담반데 무스겐이오크 동우 알랑시와 치르즈나 동주마 마스르 바탕네스 아르미키라 치화강스 렌정 덤비 덴저지스 아 동쪽을 흘렀나 랭시스 근데 고카트게즈 카그 겐그 치르즈나 소커트 치르즈나 츠콘 동우라 니와니아즈게즈 카그 동주마 마르스르 바탕네 르미키라 치화 강스그누케 안디 감디 치르나 셰크 성근 대화기 나나스 디 강와 동원이 치트안스 렌정 아랑닐 동주마테 지 금비 추치 제우셰 발라 가완스 돈나 바탕 마르스르 잠라 치크르셀라스 디네 기파 강영메 비 아르무르 지비케라스 이 치화 당 총시비 돈이남 루탕 담바드 그 십드셰 프르샤오트지우카 다 그거 던지 잔주죠 내니 동줌 세고는데 치르드나 지르당스 아마 아샤 니가 란지크 디 지그 감들라세지름 동줌 마르스르 부청네 세고노케 지그 치르드나 금부 쪽까지 아 요셰 쪽아게스 데 나나 치르드나 동콩그 라마나근 지르그노니 카크나 데 나온토노 고사그 동콩그 라마나게 치르드나 지르디노나세 아그나 치르드나 다 지그 요우 치르드나 렌정아레스 렌정 그 가마 아 갈무스 그노데레 지금 이 차례는 가르무 전쟁아 차례는 말가 최소에 발이라니가 차례는 안 안쪽에

0: 네네네네 화이팅 책임님 아주 여기다 카프를 나가는 건 코리
1: 말고 나가 카프신 나가 카프신
2: 진정의 당근한다 전수대모 당근이 지실린 채널도 받아주시오
3: Когда

담친자 자올음 처비 디르브 제랑가자 사르중가 담릉 고비 데릉 근저도 체지 힌도 바근식 체지 히디 바근식 점들 쇼디 사르지르

다 사클 소소나 지 롱우란다 마누 답가다 장동이 롱크르거지 롱크르 엄샹데 아 다 가윈조고는 항슬 아 다 롱크르긴 리츤데 걸린조고는 항슬 롱머가고는 항슬라서 반더가긴도 목사는 아랭가요 그때 한 찍게 주다 찍건으로 잡아 주는 다 약속 좀 그거는 와끔 대인 단점도 된적 것이고 대인 좀 고사도 하는 게 고사 강문수 그런단 달간 손이나 나치 다다무 아 디한 찍게 다 찍 달가 잉거지는 일하다 아 다이주가 대인 좀 주라 잡수셔 주라카 아 다이주 제니가 바바이라 만다다 그렇게 지청사 주라카 말세 주더래

0: 当我为青年根据这些主任申请等于书记中把深圳劳动创建司令中接着快乐合着去热门一路不熟下为了多少批不马斯这些个参政时的申请等等申请司令个参事呢申请者拿中西班南了地庆节门等西班等这些个根等拿中西比下把这个南了这个什么所谓的参政时
1: 키也接触不少这习近平个罗布苏下委国的阶级下的改成罗布中等乐得的等是不是也给把等根据了的呢没这种为咱们林根说用你端出些给了林根罗布斯也比了个多年拍进了这个都没跟得等的罗布苏阶级的就拍进政治一级俺立了个证俺立人家你们给生成这么忙了判等你忙忙也了成被罗布苏了个不如你的给是难记单
0: 사릉종치르제쇼촌톱총나시그알가로르즈바땅니비롱기릉데츠고젠제제지르남버르데니츠코고롭즈바비츠땅테든머슈중차슬 스탄저기젬투르송데 카르흐르추제멍지롭시롭자가친식데제르율 로동촌톱지능데송니롭시롭즈페지니츠땅나총동든나르크금즈그친샤비타제니엔실라년 리슬라비능시바남지 차르키 잠치 사르숨소 펀츠고나멍가 소비셰고 베징요 노동전지 조아요비고 니셰고르티브르마슬 일응이 니셰고 처시기티 시바남등냠데 제비 삼루제리 시바등 고수 소브중 등 초와 차룽제 토브스르지 타니 십데디 시바남제 디스투브단싱 야르지 손닌제 녕스투브통니 노동전 가주 침부지
1: 曾密从地内中普森全部有不得学霸等清层等的亚克布拉塞瓦萨姆正瓦萨尔吉日的金森学霸根据了中国所中学霸高瓦琴比希夏罗布中学霸里普我中的日记时尼根据等希日李森李森爱随即收容批记者第二部三位拿出中文日记笔给这个呢 年龄嘛，生前门前的年龄用谈坑，成立个立顿用谈坑给多个是不参穷子个的，生前的成真听得送你，三年成真下班六个不着，不着多个是不是把马事，一个么了，别的从得的，一个么从的等，多个是不参穷给生前的成真听个大路村的成真下班了跟的等位，你才了过日节，年十年。
0: 소식만 하던 한때 디르브 사르비는 첨지의 샤비에 니와 사르바 등 랑샤 사르바르지기니 첨지의 빈지 토른득 동화 등 첨지의 던주를 남리기 티성다 동화 첼리에르 홍거 징지글라 흔원바 속제 쇼니 삼도 제리 등 습시

당아비 체니르그닌 제용제 찬츠 리즈비 니모 통제 발레블라 니비 한인 니통 니츠 루 제용 찬츠 리즈비 니미 소르군제 소라 조우셰고 땅 소르군생 친제 친지비 찬츠 리즈우비 조흐블은 자고 살릉타펠 셰고 영이사 소르군생 친제 친지비 찬츠 리즈와 제여멍적데 토르근니 끙흐담부르 츠바땅 로르츠이점니 심지기시바 찬츠라테니 야쿱라 쩐조와치제 리니덩비 찬츠 리즈버 게그르시니 디르브 서비 찬릭비 닝투브다르펠덩 성친덩의 주제 좀바 류치판덩 신정 좀바 류초 총데르시

야, 나 총 지적서 성마디 모이나 디다스타 체직거 년름데 조롱롱나 비진반데 인지나 처음나 장도 년층큰 고스클라 롱층지 체드 나총 조보남라 고득시비 디소카르망 앞치릉게 나총시비르 가틀 타통 린신인 나나 린신데 돈즘바 아치노르초인

야 저거 중중서 대령는 자 바승근이 머리라 자 바승근이 뭔데 전용지나 저거 중중 정말가 영 랑크를 찌끄른 그 호중근 간클드 다리시 후다 땅이 단지나 쪼치를 허영근의 로치노게 잔지크 디츠라 턴당즈가 영치시나 저거 중중서게 잔지크 공성등주다 땅이 영나 총시비 가츠린슨드 타통세근이 모양래 아직 레와나 잔드담거 주보 총총 남지 대릉 아직 로시미고니 주보 총총 소급 잔지거 공성아 체득고 득시요노게 나총시비 르가츠 린츤들 십대 년바등 영나 대릉 그 타통 린츤드거 고름철 시다등이 영최랑니제 글러스클린 해모 영나 글릉이근 전통대응 온바등 스탐 하시게 타근 전통성 옴이다 땅에 아치 땅냠들 호시게 공성르브르 갈스시 야주부성청서 린슨 다통근거 가브릉증 드거든지 득슴니르게 섬든나응아등 드거든지 득슴니르게 섬든트인 주부성청 성마게 일라사위리 송요라

0: 샵쪽 알아래래
1: 젠 깨긴 빠진 알아래
0: 난 허리 튼튼 알아래래
1: 족보 천사처 제초 나초시 비가 틀린진저 조기 등진저 참불시니 알아가가 잔들저 센저러월 가스셔
2: 야나 총 두버서 내나 다타잉 어초 데른 그 조기 등진저 그 참바 청원대가 나시기주일 레드포 총총 정마가 했을 따라 총어스클롱 챙게 나총시 비르가츠리 인츤데게 영 남진데 글라라 영 렌조르가나 영나 니디시그나 산치근 쥔텅 요나게 도모게 드포 총총 소게 아르가숑데 카탈리다 땅이 영 조기 드긴지르세니 도모게 스타고 총총즈게 체데 체처럴 정천시요가 남진데 린슨 타통게 스카데 자다와당 자르흐바 자 바승지게 쉐초게 쳇슬라 나땅 간마치니 쳇슬 뜨고안데 나총시베르가츠 린슨데 타통세고노게 디스크비노게 쳔게 영 랑닐 글라라링 린조 아르가니 영나 글라라링 링히킨게 조보 총총 상마인지나 스타보 총총 너그스탕아 페비다당이 아릉게 글릉게 근전통옴나 죽가 디마스게 조보 총총소 아릉게 헌든나 상아라 카잉 쫌모데잉 아릉라 쩐치위 파마당 아게르근 영나 아릉게 세초고 총총 카야 나다스구라 헌든암 영나 럭치게 쳇데 끝나잉 총나리 레 조보 총총소 나치 나총시비르 가츠 린슨데그능아 닝훈잉 두보 총총 망아즈게 아랑니지 어자릉노게 걸러라랭게 삼치 망아즈 흐크리턴타 야데나 데릉게 조게 딩저게 삼바 총문데그능아 어치 초르후에 저그랑 총클 귄나송 삼도머르 자들 소브총 로르마가 니파게 법적 총총 도르지 화무게 나총시비르 가츠게 좀지게 소총 니능아 흐크리영노가 레잉 디진 저크 서고노가 레잉 사르반데 로뇽 탕식샤

야주보송청서 대릉아지게 제초 냠출이 쪼게 땅코이 동문이나 가르르 코빠 시르지깡 아잠수 코빠 가이거깡 더 세르가 제친 더스타비 땅코이즈 코뇽스 영나 너등 어르 탐바게 땅코이 코뇽즈 레모당기 타 레조보송청서 땅코인데게 영아초 탑샤 영나 어른 텅 젤비 남이나라 제문용 제 머롱노게 탑샤 치즈크동게 요크 사제차 하강랑 소란지 레 어르 첸보 어르르브즈게나 뜨거 코과 흐지르가깡 요 더 세르고가 영 초 첸보 잠초즈게나 디 코과 가이거깡 요 더 세르고 대등 제빈데 어초 머즈나즈게나 뜨거 코과 윤등게깡 요 제레라 희윤게쟁 요 제레라 디젠게 나초니 세이나라 남진게 소이철 도브숑게 고름이난자게 소이

야 땀코이 니와모 땀시에나 마멍 초스르콜 스타지그나 어데모 탕니 지그드세나레라 대통 집진드 주보 충충 소잉 남진 그 소유천이 아른 그 스탐 하시그 탈라 중들 세큰 영나 글로르카 그 탈라 중들 세지세큰 그 주보 충충 요나 하신 등아 저 나 충시비르 가츠 렌츠 그 티파 가치 그 참바 충문 드질리다 등이 저랑니 제 스탐 하신 원브르 가르스시 나총시비르 가츠 그 렌츠인데 전진아요 주보 충충 정말 아 Tipa gashchil zida tangi yang zhubo chongchong zoga shtam hachi ge takin jen tong omsa ge shtabu chongchong zoga vzhang zheng yiyo ka. Linsen de nyan khen ge zhubo chongchong yang mga zgo ke. Dishchen ge zhubo chongchong zi rin ge shtam hachi ge takin jen tong omsa na. Mamang tsuksa. Nye mga ge nyengi yo na ge lintsin dhiga nung ni shena yung hachin ge ini tsamni. Yung na shtagwata chubo chungchung so hachin ge chana ge tamu ge shtagwaz gari la. Dina shtagwa chungchung dhajili da tangi chubo chungchung so ge shtam hachi gen jen tang yung nyingi jin pejin zho yi mwantin si. Ya, dirang ge shtam hui samba mo. Tam je danzin xianaki

0: 캠비 시충 렌신
1: 차루이 담지라 할랑진
0: 흐틀비 도커 탑진
1: 아르비 아당 캉점진
0: 나츠 나충시 비어가 찰터슈준
2: 야저버청청처 데나 참더닝 아치 나준나 로그닌나 가지르바 아치 정크 초그셰 노게 위자티 카청 솔로아 세고 노게 담진 대신엔
3: 저버청청처 정말 데모이나 나 아치 정크린 참더니 아치게 치쳐 나름 통통스셸 참매가 나히토라니고 하나 안나스가 위자 투스고가 컴바고노 공모스가 시지 꾸 카칭오가 카칭오가 지 그랑스가 갔답다노 위자 투 헌일이다노 헌이콘이 사당이 헌이니가 체체스기시
4: 아마 카칭셀고노 체스게너레
3: 더제치노 아메르칸고 가마무이 카칭셀고노다 허첸센스게너야 냥오마오니위나 쿠츠바 톤돈르 더제셋 더니 위자토가 카칭도 호도 모마 치즈게니나 돌이 샥궁오니 마크즈 선이 너리 나시즈글랑이 카칭셀고노다 자그오송스 코 람난 조고지 과무즈가 특당스 다니키
4: 아치 과무 카칭셀고 놓치 모스겠느레
3: 더제치누 과민 고 쪽쪽 셰주라 디냥 워마우 보옌나 마라 더거 득습젠 거 첸선스겠느레 디 강우 쩌오이느레 더제셰츠 Taniyang wii jaa thi sema, kachang dhukhu dho ngoma chimozge nina, dho ndoli, yang tsaag wo songzg. Song songi, lamni gharagungzga thugzg. Gharagungdi, kazu mire mire yi nangja thonggozg. Taniyang wii jaa thi,
4: Akharagung, kachang sergu no chimozge nare.
3: Dho zi jenu, 아라군가 가나니가 줄줄 세주라. 디뇽 오만 보니는 말아. 더초 자오에너래. 대초식 건원부스거너래. 더지 셰츠. 더니 야위자 토그세마. 가창도고 등오마 치모스게네나. 더 놀이 양자가 송스. 송송이. Хтаргинс гатгтанс Хтаргингтана хшигца жангоз Таниян вижати
4: Актарген качынсер кону чимос генре
3: Тазечину Хтаргинга ангма бгжура Диян омаун бонян марго Тата хшиг хшика цпи хченсенс генре Дэ гадэр мурааг нөөм бүзг өнэр сэрг. Дэзи шэцг. Дэнэй яу вийжа түүгө сэма. Качан дэху чим үзг эндэга чихр дата гүүгө. Дэн дөлі мэтэдэ цааг сонс. Цааг сон сонгэй хай мүзг атгад.

0: 라양 로톡 남바기 신냠 쪽으로도 능이 고 사이난자 아 다 쩌르그 다루 그르근 토지긍이 탄달라 켈롭자 좀 손지나 지기 자드기 있는 도중이 탄다니 되는 거랑 저기 탄디 지 다 토지 그 군다나 잔즈 고르겨모
1: 아
0: 되는다 잔 손지나 그쇼 아 롭자더니 다 다루 그르근 전덕 그르근나리 인터서고 되다나다 아 저거 도머니나 그르근 그 다루 지주 로잔 손지나 지금 접속니 토르진데 다디간다리 예니나 도중이 테니 갑다가 통통이나
1: 오야 아 다 총은 오키론 천강가 니클 호잔도 무고 고크즈시노 니 예냥 토하니 과든 치샤
0: 예디 과든 치 아
1: 동이 니클 호자가 지수니 토지가 최차적인 난다도 공이 말아 수고 지글람니 말아지세 땡도나 동문이나 토지가 망토 응급이리칸다듬노 다 그톡 로타 젠방가리거디 첨드그라 로마니가 망통급인지고가 땅에 그 로타가 로마니나 다 망치신다도 고주가 롱조 망토고 로마니 중거 내가 망통급 주가 리칸다도 고 로타가 잡아 다니 애니와모이지나 나는 그 토지근 지원 떠라 예수시대 등이 다 다튼 그 소금디나 비자종을 바탕다 니바 다니 비자종을 바탕 선바 디토그 혼층거 지기진다도 고 통아지랑 동노가 너가 디출해리진다 땡키시노 양다니 스터 세고노조노 다 혼층 토지그 혼층 지기자리리랑노 토그 다 함층 기긴거 지기자리린다도 고 예수비 저돔이 디토그 소마가 다튼 거 지금 디노니 냠주고 사건고가 지수 시시엔 건강 정보가 더라스와 로마 사우실이 디 조가다 호자가니 테니 로마 글무라 디 조가 항알이 바가다 그거 로종라간 배춘 주체다 인층가 가득되고노 남반도 모자라 디 조가 선바모이나 다 도지가 무기 대당이 도지건 제유가 채틀 아랍동란 바페노 Tani zhuwa mo yi na ta talo ni ma ga zon de tangi ngui ma ga lu tang manja sa zo nu kira rinpa de tangi nyamjik de tangi silang ga nyamjik na xin nu ta ta war ta shang chen rinpa ga nyamjik tang anyi ya lang nu di nang ta yang ngi lu tang da xin nu Tani ngawa mo yi na ta lu ma ga nui xin da duku se ju che ta lu ta ga siang giz ga ma za pay tang Tani 주과 모인지나다 원지근한테 싶다 원지 세우는데 듣고 다블 그 약기 글람니 땡코 세우는데 뭐 리동다 니크 소타그 로만도 듣고 나가 식지노 마식지노 듣고 아랑한 봐 다 다루즈 들지나 루 응마당 된다 식친다 듣고 하청 용거 용거라 다 아직 디나 식당이 렌덴다 지니 소타그 말랑당나 다 로마근 덴름다 말거 주체다 시라 로트나 용이 다 토지그나 시기 이런 거 덴름다 자나 쇼노 다 치르자 디로가 덴바모 이나다 도스므가 사샤 기긴 거 고득 그 자니 다 주가 페이지 된 거 통치 텐진 장수니 용노가 기긴다다 도스므가 로피 고득이노 데도나 도스므가 기긴 젠바르크 그추 로트라 년이다 땅이 다 그쪽에 호텔가 세탁락시 뒤쪽에 아는 거 없잖아 메뉴가 크지 고치고 누가 지찬도 듣고 다니는데 땅이 다 호텔가 소콘로수가 비간도 듣고 진진자 다필라던노 대출 뒤쪽에 다 제파모인지나 다 호텔가 공무 왔음니 다 도지가 자득시노 혼숙지나 다 뉴이론도 특가랑아 땅에 그 호텔인지나 안 나고 소소나다 안나 때나 배지 로당도 좀 봐도 뭐 들어 뭐 대전하다 도심근 전덕 조시다 땅에다 전덕 남바다 도마가 제가 지대노라 전덕 숨도 듣고 다 엄마가 아제나 몸 축소 무제나라 대전하다 전덕 마인 비다 소자가 소촌들 가요 다 너무 아시니 렁이다 땅에 다 공무가 뒤쳐지 담바 왔다 다 도심근 호마라 소자는 나요 눈도 듣고 다 배추 있고 눈도 듣고 다 엄마가 다 무통 럭세인 온다 무가 수고 제니 땅에 말아 주세요
0: 나리디디 같은 책을 띠나 되는 그 렌슨 디낭니다 톰르게 그 주 주술 혹자 합죠 다 주 마소르랑 좀 글타는 좀 처럼을 좀랑 땅포 내 손에 달고는 터진데 카탈다든 샤와 침우즈 혹자 추슈그나리군나 니니 타는 이게 그 망포 카다이 단지 트렌지나 그 주 단 젠드긴난자 영나 혹자 그 그건 거 처럼 받은 손지나라 주 터진데 역시 그 측친이다 땅 니니 타나 샤와 망알레군노 다중이 타나 그 카다이고 디토나 다 자랑한 손지나는 젠드 되는 전덕스긴 농이 탄다니 단 전자랑진 그 지회 춘랑진 된다 단 전자랑진 그 자리간다리 얘기였는 나중에 타니 갑다리나
1: 오야 아 당한긴 전덕스긴 비차니 단 전자랑진 그 다드간이 신이 간덕신이나 다도 공이 말아 숙성 그 군이 지세주 아 동우인지나다 자니마그닌 건 전촌도도 공스소와 난 진초가 갑통도고 디초 찍던 시가 오늘 니가 또 소체 마일라 됐다니 다 렌탕요 봐 비가요 누군 너무 전 초초와 호조지나 다 도승거 갑통도고 다 로마 디지가 다 니 진수 오고가 대단하다 생큼마 대통거 고거 전 초란도 뭐 초노 아 디조가 호빠 초노가 신 때문에 다당이 시가 호빠 계승가 너가 죽고야 된 초초노 아 뒤쪽에 다 그게 저러잖아 당 어 주도 전화 이제나 롱오 니흘하다 진득 신용노가 단 진득 냠뇽 진데도고 된 초고 갑토와 단데 시다당이 그치 도성 그 갑토도고 아 뒤쪽에 고치게 당나 아 도중 체니나 나 내수가 뒤쳐다 지켜고 주기는 더라서 화니다 로마르가다 그런 것들 단디 가달 호초 동거지노 너도 그 동어모이 뒤쪽에 뉴아모이지나 침도가 약주실 거지노 도성가 갑통데 다른 뭐든데 전지나 뭐든 잼바든 들나다 잔지나 죽고 아이르근나나 죽고 니 갑통하다 소수가 휘잠는데 다 티티기 좀 생기모 대단하다 자파성근인 그렇게 좋아 나한테 고지다 다블 갑불글람니 아다자도나다 답디르 심덕도 축하는하다 다 로마글가 잔지 갑불 문주주 디로보다 디초 담제니 회자식다주 너가 난시는 문식다 다른 합사기기나 리스트기다 땅이 잔지가 리사 건강오가 너라 속화다 이름당 개토니다 김덕하다 말아 서울이 제노 뜻이
0: 여디
1: 디로보다 선방문지나 나 땅이 사와치즈 좋아하잖아다 도슴그 루치군다다 도치그라 돈이니가 든 아들 삼은 주니 다 그거 소중거 손에나 다 로자가 혼춘이 지그지 레리랑 산우 조거다 다 로마 망아서 야라 시그 배지 사거 간지라 사거 영 로마 망아서 그것처럼 배추이 나랑 그건 리우다 된다 사지메가 디동나다 디에무기 대땅이 다른 거 쓸히게 뒤쳐자이 혼조지나 너무 농자통 잔우 초그라 뒤쪽에 속지 동우가 낸다나 뒤쳐 양특이 좋을까 뜨거 뒤쳐 뒤쪽에 님마 공거 뒤쳐 등이 공중마 초농은 자 공중거 볼때 나양 뒤쳐가 지금 나무 좋을까 뜨거 뒤쳐 때 자이 됐다가 자 로마 예리가 간진데 예수비 아 만당사 건강라 직수 흑역구사 건강라 들까세는 문제가 다 아랑가 마시 노가 사샤도고 사샤 기기나 제트기게 대통이 오 로만드가 센차 츠제니노 아 즉소 치게 차라이고 건디라카야 네튼즈 키즈니 사샤 기기나 제트기라모 아 티초가다 아 단 된다인지나 로마몽우네라다 로마리리가 아랑 똑고 쳇도고 문자가 다랑 똑 메뉴가 로만 데무기 됐다니다 아 너무 뒤출 안가라 주저가 이미니 도다는가 통거지기 그지 너무가 소중 식구노가 니쳇다 로마라라 아니까다노가 나초가나 더 잠부조 야라성이 디토가 도마르기 삽사 아나카 직정고그는 양나떨라 속화영 지 다토제일 특히 디토가 닌공 다그 주치가 닌누즈가 양 디초 따라도 야라성 그치 더나 정고노들까 아주 마라치티 다 공무인이나요 디초치 담바르 게달이 그치 로종이 고노 아니 슬라티니다 그건 능공 찬스마다
0: Yeah, 내리 과정 체크인 되나 주 전자랑 진나라 그긴 전덕은다 근고 차이다 땅이 땅 토지인데 통과대 조랑겐 손지한 전덕 지금 농에 탔다니 아 지금 나 그긴 전자가 능그 지금 총도 양나 그긴 전자가니 탄다니 전 초양나 전자가 능이 총도 라스 같은데 속이다 땅이 다시 이게 샘컴데 땅에 난다 보빠게 성에 난다 더 소소니 택샤 이거 그긴 전자랑 진근 소하라 소중데 고직스가요

아니 도노이 고사가니 마라 숙트니 직세주이 동호인지나다 세르크 손이 다주가 다베 세주 카타사주 가너 된다나 이주 토나니 위스캄데다 카타사금은 주주 디도가다 야상나 스코노가 세르크고 안도 무조 마사주 다 야그세고노 함보 세고노 다 세르카 사주가노 체덤문노 세르카 마사주 티리 잼바가다 안남 쟁고가 살근데도 고치 뇽뇽스 사주다 토나니 노쿄가 세르근 더카트세나다 호카 다바 치와 다바 너무 못해주 정규증가 다 시즌 듣다가 제가 다즈르지죠 다 동놈이 아니와 모이지나다 네클로 타즈 춘지나다 듣고 제치근님 그 타신 거는 뭐 터신누 니마가 다가 주도 쪽 왔다 다 니마 특니 되는가 띠랑하다 다 로마몽고 가참에 됐다가 냠좀해줘 다 냠캔 좀 있던가 다 공무 청강나 송이 청통 다 뜬득나가니 모조나 주부 도진데 그런 거 직접준데요 왈치지 동거모 너무 그사와 맞죠 이러고다 선바모인지나다 침득나 바가다 로마가 카펀도 듣고 저 도듬되죠 다 주가 다블 카플게 뒤르면은 세출가 카플즈가 되나 카플게 당네 루틴도 그 세다 당나 니만남 송드가 마시가 디도가 세라 제초가 데당나다 니마트 시 사마트 데당나다 소중 생크도 그 냠규 냠규고 뭐 데당나다 인층가 카플라타 근주주 안도 그 지 디도가 조아몬지나다 세수와 시키라다 두다 린스가 도는 주다

0: 당하다 하마이나 주고 아게게나 주고 도마 지슈텔이 스라용노가 갑도대다 오치 지금은 너 주무서라 어떻게 좀 만들죠 뜻스가 하잖아다 디토 다크그능나 시나라오지라 마시나라 마시나라오지라 디당나다 그거 지금부터 렌조 생큼라가노 바샤던 거 뭐 디초가다 소프트 반찬 거 와라양 저와다 듣고 들어와 마이죠 아 다치 탕 지금우가 지그텔라다 자지 요과즈 세발이 다 그 딜렌드와이리 도 못인다나야 오 니드만드가 까만드자야 되게 세마텐다나 지그무테다 노파챘던 거 못생금글라가니 아 다치 다 두과모인지나다 저거 도직 지그렌티 센터가 이제 그거 전력동 덤비고니 말하고 두기 오늘 디다나다 나루가 지금 잘노토가 아 자마주 시 차송니 토가다 아라비나 니마콘치 아니 뜸자노 돈지나 다 지즈가즈나다 다브 지 차와치가 아 다 새로가 지크카토 아 니메용 주라 디토가다 아르콴다도 고 먹모 다 마이나 됐더니 아르콰 사주라가 양 그래서 팬트코모 디단다다 니마콘 아니 뜸줄랑 돈지나 다 지 작은 되치고 다도 무슨이야
1: 나리리리 아레디 과천시기 이긴기 출로총 남바존 선진아 님만다 딱 그렇게 셉출 된적은 론드기 주었음 다중이 탈라 로마랑 존 선진아 지 돌는 이거 사디 한치니 아 단디 참덕존 선진아라 님만다 초라는 게 샤이데 지 도톰즈가 요과리 예초 다 소소응이 타네 그긴 코나 카브다즈가 망아리에 코노 대신 더 참마기 연락신 진준다 하신 것 같이 보리 아 디난 지기터 그긴기다 되는 그 렌선디나 쇼 다다로군 토르징도 조지 다땅이 아 지나 저쪽으로 잡죠. 쇼크니 택게지 자르기 땅 나중에 타니 갑다리 대한신이 라는 전덕적인 농의 탄다니 전덕적인 농이 타니 지금 전자랑 신그 양토지인데 지 자르게 고노 타쿠네 고노 나중에 타니 갑다리 너무 있는 데는 지금도 게르기는 손진다 다 소쪽나 봐 다로 그 토지인데 시코노 그 소쪽나 봐 샤난도니 까차 내가 통통리 샤나
0: 야 당이 소쪽나 봐 샤난도 누구 까차도노 다 토 정글로 숨거랑아 다 로종한 배신 쉬는 코트는 사버다 다 도숨글로 찍은 데랑아다 그치와 그 니치가다 규파메노가 배신 쉬는 어그 야차게 되는라 데도나다 지호모가 저와리리다도 고다 기긴가 달하사리리 그 기긴가 로치가 갖다 데도 자와가 시사도 고 세우노 다 코트는 데나다 지글랭고르 갖다도 고 첩차 말랑아 데다 아, 샘 소라와위 아랑니라 이치시다 땅이 샘 안나라와위다 지금 저 중에라이모 아, 지금 다 니똥 니스타트글로가 토지가 시킨가 웬 도리 가슴가 달로트용가 토지가 되니 니와 에타 사와스글랑에 대땅이 아랑근 두미땅 탄노가 소타 체모스가 더니 아랑니 땅 탐비가 첼리즈라 용에다 삼튼 탐지 예진던 데빙이 다시 문든 사실이네.
1: 나리디디 과든 체크긴데나 대응글엔 선디나가 긴 그주 아 단디 참다가 난자 로마랑랑이 난자 다음 터지간 돈조 니는 비야그즈 마르토메 니는 비야고 니는아 라는 그 셉출 된적 존드기치 요슴 대한진이 럭버드 그긴 점주잔들아 속과 그 된적라 나조즈게 지 자르즈비 돌능이 대한진 단 터지긴데 시조가 지 다드그라 타쿤즈가 요과리 예조다 아 지금나 로토나 바리 로토나 바 손지나라 바치 라는 그 돈드라는 그 당르지가 마히니 탈마리 단 톰정 그 갑트거나 터지가 시조 로춘데 나나 데타나 로토나 바조그라는 그 제지 아 남시드 타이큐 디안신이다 쳔드그르카 존 손이나 디진드그 치 소찬디 라는 그 샤인다 소차자 라는 그 샤인다 그 존드 쳔숨 탐치고 소차 근간 크르고노 그 쳔그 디진드 라는 근간 크르그메크디나 토르직 그 니만다 초다 chimdhig namba zon sonjinara shiig rangir dhichig dornangra chadhig lotog namba zon tartog yukwari lhagpardakir ga sifchu chandag ngay tani zgayzg shayitab dhetanggan torjiga chig shikanjig atab kataju dazung ngay tala zgayzg chimdhig namba zon gara shalayichu dhingi tandana gergeng derang linsan nangna kabdazga mangpuri yeko gwarinche gergeng tina derang linsan dabjilig chu linsan di nyanggo nungu nyankin namba zon gara cawayi tachirang derang linsan di nangni kabdari yinundala nyangtagpa ni gwarinche shina yin
0: Ya.
1: Ya gir gendina nikub demo.
0: Nikub demo.
1: Ya demo chahi delag.
2: Kuibji ngagna xsunggab dhetsi kheliyo.

0: 아니 제딩가 상관하게 되는 거 렌천디는 혹시 다음 토지 다지 걸는다 그 간이 반도 거기 잡는 아마 소르가 좀 클타는 좀 체는 머리 홈정 땅 보고 길긴 아 그래서 좀 찔러 단식한 좀 달리 니게 탄다니 잔드스가 통통 레이너 대랑 나처다 나와 그 티니 허거리 아 저다 특 파가 티브든 앱젤러 간다선 보이나 저 다음 토지 그냥 말이 대단한 대는 게 렌천데 앱젤리 조 다른 터지가시고 누구 호토나 바그 아 다른은 조난도 수고 섭친 연아랑은 그 레난도니 첼리 아 너무 그 지 랑랑 그 좀난도 누구 샤와 아 너무 망아즈가 카탈달이 다른은 터지긴 되시고요 네 당나 그 터지긴 딘 토니 데오즈가 했다 사와즈 멘비 아 자히 몬든시네인 다시긴 티토니 아 대랑 그 기든 그 갑다에고노 데브진다기 주인 너거운디랑데 달로트 남바조 그러는 그 셉칠 된지 돈득 줬음 안다조 드즈가 요과리 이 대한신이던 토르지가 시기주가 다드즈가 요과스 예준다 하정 그가 셴보레 되더나 로트 남바조를 다치 고니샤노 드리다 토르지인데 시기주가 로츠인데 토나나 라는 거랑은 앞다가 임마토노 그 디초이 마리 되더나랑 그 길기는 난다 파마인난다 너조가 영 다친 거는 그건 그런 게 지금 토지가 시준데 이거 그런다 뭔가 아직 탑금에 나라 러니까 다른 러니까 돈 등도 요거 아직 접준다 하정 그가 챔버리 대한신은 그 주 가통대 그 주 참등은 안 봐준 손지나라 시긴 딩이 텐데 그 지금 또 능가 요과리 예주 다 가성 되는 데 손지나 그 주 만사고 주 영나 남단다 그 그 너트게 제조 손디나 영랑 쇼리란 딘 조진안다 안 너무 그지 환주단다 자주 그 너무 그 디급스가 기다 등이 참등은 안 봐준 손지나라 영 지 콤바멍아 메나라 다 라는 게 샤인데 터지가 시고노 갑톤데 단 터지 그 뒤춘데 손자 시그 같이 있는 거 깬 거 점등은 안 봐주게라 라는 게 뒤춘도 자이 아 다니만데 저 그렇게 샤인데 샘소리 있죠 샤인데 그 세추자 된지그라 넘은데 되게 지금 간 크죠 더 소소니 타니 점등은 안 봐준 손자라는 거 되게 지금 니에 탈라 아 자드그라 다 그냥 나니 암적으로 해준다 좀 하정 것 같이 해버리 양진도 이렇게 다지 고나 송고노 대비진 대비실 그 주소 통나 반 손전 터진 대신 오는 말 더긴 터진도 디긴다 인이나 이렇게 가다에 거리 사조라 터진도 같이 있는 거 몇 세가 좀 참 있는 거 너무 그 가다 망아리요 너 디겐 거라는 거 샘컴이 됐나라 단 터진데 마와디 사조 몇 세인도 자송 잔잔 너무 그렇게 샘컴아리 요네레 요치 레터를 그 터진도 다 주 지금 이렇게 장조라 소프트웨어 조조가 람가 좀 섬드긴노 된거 말도 다 녀치가 람카가 좀 섬드지나 아 다티츠에서 진단 심물이 지르지요니 담어 디한치니 이쇼 단 터지긴데 통칸데 섞거든 이나 소트나 바조가 라는 거 샘컴라 드지게 좀드기 터지긴데 라는 거 참머리 병원아 로섬조 참머리 병원아 디타던 터지가 시준데 하정 것까지 해버리 대한신에도 좀 터지가 시고는 것 같고 이런 다 지금 나를 시작하는 라는 거 다 지라그는 아 손나라 잡조라도 맞춰봐 디진트 소프트웨어 기르긴 남바조 그저 초타 그 지금도 망할린 게요 아나마나 대신 된지나 초타 그 지금도 수영나 디는 그 그지 쇼 건강스가 하나 렌타 쇼 건강스 시가치 너무 인조군도 소송이 되나라는 아 지금 종아가 마음에 바리요 그 다른 조조 다 하정 것까지 뭐 대한신이 다 지라는 아 터나영 아 라는 그 자슬군 단 증이기 난자 샤미기 난자 더 소소니 탄내지 자지 그만든 칸난자 워든 칸난자 너무 이나라 영갑토터나 리즈와 망아즈기 조르르메기 용원 더 소소인지 난 리와이달이 라는 그 마츠바다 땅이 더 소소니 탈라즈게지 지 냠조기 주나 하정 그가 셴보르 대한신의 주 지그라는 아 토나 아 다지그라그는 나 직접 디오는 란자 아 만큰근이 요는 란자 너무 이나영 라는 그 생코마즈게지 지는 그원 란자 로트나 바가 안담어요 그래자라 더 탐치고랑은 아르르미이너라 아랑랑 아르운드게이노 안데이노도 희귀지기다 땅이 다 지그라그나니 지게지 지기다 세미나라 하빈데 주나 정가 챔보디 안치니다 그슈 지글랭고누고 카프토다티 다시르긴이 타니라는 게 지금 포함아 딘나다 디긴다 아 랑랑거 홍어 노인난다 너무 그 시르게 되지 잼조 대한치니 군지글라 칸데랑 지라그는 텐조버디 차소 랑랑거 리스탕 아츠게스가 데모젠 더모리 군지준 덴선지나 하정까지 보단들라 스폰지나 같이 지글랭고노 그 기카 대엔지나 같이 다롱이나 다음 토르지그 쇼클린 선디 잡아 탑카타 디나니 나기르긴 나바조그양 사우타 코이니 디나니 카브다이너 디타르트 그주게르긴 나바 다에 고노 뜻다르트 다 지근데 시코노 그 갑토가 지금 냠조라 또 능이 고산데 제즈지 또 능스가 요과리 준다 하정 그 같이 보리 레조바는 바당 디츠 그런 거 되는 거 렌천다 그 참바 동호띠 소송 그지 살랑 그 참반데 레시근 참에라 쉬니 그 되는 거 렌천다 그 로르긴 담비는 가그 참반디는 아시기 주일
1: Штонгви хаян сүмчеби шгайнг дэрнянсин. Цови катгодон амдын чүчэ пэгсэм шнинг лавжа. Цадык гадай ритив лангви. Мартирдан би цоасиг дамжлаглан. Цадык шгалам рири чангви. Дүчи кангви нэнсэмжэн чихтэнвчэн. Тэдэн шүгэдэби лэнцүсэгэ даргэл жэмбуэжа. Улуудэн хибивдэгэби шнянрихэгэ зуэнсэмжэ дунгда. Зумкэржэ тхэжарэри нарсэмжэ лэнцүдэн жугни. Мэрэри лила джуэкэлэв зайсэн сэмла дээрчэлэвжэн. Бирдамби кылар кылычыги бисин бию жесин кымсыгы жан бахсы Сурбах сарасыгы ржемчиде чекомда кысыма нармасыгы цорни кагорым дан цоварил дан нарсынчы гожым жет дан матери дан Жанхэнгэ рамуурир. Бурджи чэвзэлэм, пэрджи чэмнэрцэн, сарту чэрнямртуг, дэнчэл чэгуумжа, риви кэвээн чэртуг, гзэмдэн цэрвээн пэрджи. Дэн дэрэх сарвээ жэнхчэл хсарба, дэн цуах сарвээ гэянгэвдээ чэл.
2: Хевшайын цогу чеса.
3: Улуурыг жиарцын үмса.
2: Дантүйжа жанпым үргуаса.
3: Хмондэнж лагарчий туувса.
4: Улуурыг дамби ердамга.

0: 야조바남바캅톤디히르가당친니블로르가왕쩐젠도비조보라디오나디다타니다티그덴치그스므니가섬든가당티그덴치그스므니가섬든치
1: 나데는글로

0: 저도 꼬라 고마워요.
1: 고마워요가?
0: 응, 얘는 고마워요.
1: 네, 돈미크 존치는 저거는 그치. 저거지 존저 저거지 존 추파이래라.
0: 그래 그래. 또 시동아 파이래 또 고마워요.
1: 야, 지난 저 가르콩이고.
0: 야야.
1: 돈미크 존치는 저이나 저거지 존 샤와르 존 팔라 영어 존 아. 아, 총 남존 드셔르고.
0: 오, 야야야. 오.
1: 저거지존 샤와르존 팔라영존 아총 남존 다초 조인전도 미크 존치는 비저고
0: 오야야
1: 야다다지 코니 쳇당노 케터히게야 시캬리 쳇금 쳇도젠
0: 시캬리 쳇고 쳇도젠이나 거터터나 뭐니크레
1: 데미니그
0: 자마마라
1: 자마
0: 에네
1: 자마마라
0: 저는 오야야
1: 티존이 다치기 진출 년다 고르즈세고노타 년토과가 안탕이나 치치치 트그라 만캉이나 치기니 트그라 메흐솔이나 치치치거 거
0: 오토리
1: 다타모드리
0: 야야야
1: 야야 데랑글린 츠나니 샬가르드 마탑 타랑린 세지만 나가시고르가스 샤니코 데모
0: 야데모
1: 야데모

우크라이나 광목기 친일근 인처 고모럽전 총 현주르당 소믹베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화 콘선 반들 망봉 방화등 러시아 마홍기 반들 핀슈 지후 종치르등 지후 응아르디 세베아르 크비 쇼서 봉글피 다동 지후 종치르등 지후 응아르디 임카르굴 년다이 전 총 현주르당 베비니 세타르나 친일근 인처 고모 체출업 된등 까만 아르니스등 베체아르 크비 렌가 투르 제자 쳔보 적서르

0: 야안자성세비년근적분안바 최초대모이나 다르다 체적 년름든 존선반드는 총은 정적년층 큰 오끌 롱층지 자 바성년지 공미디출업 등 가르마 섬치니 디출업지 등 가르마 섬치버 타통세진비 완능층지 본약을 연천긴 나대공가 연천 돈즘바 체롱조마긴
1: 디나디랑 잔지클린첸디능아 돈츠바 체릉조마게양 탕오마글린첸능아리완동킹거 쪽부남비아리와젠데 글라팅글레잉 아동네 속글럭지양 차노바즈 고드기율 디나슈닝이 디르궁글린첸능아 고드기요누글럭지뜨 체나마 응우초즈가 통통즈기율 툼마라 알마 알 터르쩨크
0: 真正的帕玛尔给了开塞尔古努个蒙勒西等阿拉玛普莫卓玛个尔江主塞塞尔古努个塞尔赫阿卓克尔拉姆等塞尚本尼个史丹治拉仁执塞尔古努个东南西个索南其中个帕伊拉扎切卡塞尔古努个蒙勒西个阿摩伦个阿拉拉姆塞尔古努个东南西等阿娘子家个摩顿彭古塞尔古努个东南西个阿多里等抓起卓玛尼个抓起南夸塞尔古努个东南西个 산르 챈득 그 드츠 세르군우가 랭시기 고디시욜 디나 쪽부남바가 영 대군가 완능 챈지 포냐게 타퉁 그 랜첸데 질데 땅 슈그 얼레 땅 글랭 동네 속을 흑친데 땅 아른 그 파마 벤칠 땅 쪽부 쪽무스와 챈듬 촌실지 몬든데 커삼나 영 나초 타퉁 그 글름데 카퍼 후자 눈즘바 챈릉 조마게
1: ཁྱི
0: Yadina Tamdani Yang Topuzganga to Kalimde Kapertoyoke, a chi deugunga, then send the chi tumor kapra yung can go to Punda Serechta. Wait to put you demo.
2: Oh, demo to demo.
0: A demo ake. A kuga such a consuma kapertunguyo.
2: No, consarin. The tossing when I to. The other shall die, hundred of choka in tattoo. The yin mountain that I need.
0: Adi.
2: Lamandi Mugalavina.
0: Adi. Alamandig Mug, Kanshichi, Tanchil, Mundag, Serguga, Mandirilla.
2: Tell the Martin that you will take your mother.
0: Adede, Dinangi, Kagayan, Chiris, Sanders Gila, Tajimagalian, Sanatuary was in the cook.
2: The Kitchen, the Pulto, Jachi, Jangi, Shakundaki, Kalatinish.
0: Adede, Dina, Tajimagalian, Sanachi, Nyon Dayan, Cherry was in the cook, she at Takata. Adeta Ratuga and the Dichinani, Sam Landi. Yang macam ni dah, tu muka nato dah jongjok. Tiga jenis tu yang ada tu. Keti yang cerita nak tengah jima kerja senang aku di sini cerita bilago.
2: Tato terus dia masih mami yang tu kerumuni tu sekeluarnya aku masih.
0: Hei, di mana tengah jima kerja senang aku cerita nak curi wajan tu kau bilago.
2: Oh ya ya katin si.
0: Cuma mereka di mana ni kau kademu?
2: Tato kan di kahaga nasi dia.
0: Lucina,
2: Lama,

0: 야데모
1: 야 왜 똑보쳐 디모
0: 아치 쳐나 도마 디모 나 쳐나 추자
1: 레 디모 야 똑보 쳐랑 치자 끝이 공게 타통 거 렌센데 질데땅 렌센데 치 톰르 고드게요 누르치엘 마라 터치크 전친 파마르 길라 케서고누가 먹는데 서즈가 먼든 글치 커지
0: 미스 텐션 켄 간제 커 세셔본 세셔본 빌라 단코르 단소 게다소 팀쿵 고메나 요피 아치런소라 타시윈 팜디 락치스 커와 찌다 팀쿵 아치 츠나 도말란 팜디 락치스 커와 옌라
1: 가튼치
0: 좀다 아다 아소 텐션 장한테 정원 지지스 지메 센터 지비체더니 팜디 락치스 커와 옌
1: 팀쿵
0: 하펜 제가 텁데 갔던 거 이렇게나 칼루코 속에서 주파코 내려메 따토소
1: 야
0: 야 데모 아니 데모
1: 야 데모 왜 똑보쳐 데모
2: 어 쟤는 좀 봐 데모
1: 아 데모 똑보가 대군가 렌센데 치 토머 고드게 오늘럭치 엘마라 터치크 전친 파마르 길라케세 르고누가 먹는데 서즈갈럭치 커지
2: 어 땡 건데 봐 쟤는 좀 봐 똑똑똑아 융합시 끝내연
1: 과진치
2: 너 린츠 이미 나간 골고 글로와 그니
1: ཁལ་ཁལ་ཁལ་མང་ལ་ཏ་ཁོ་ཏི་གི་ན་བ་གི་ལེ་བ་ཅི་ན་ཏི་ན་ཐང་ཨ་ཅི་མ་གི་ལེན་ཚན་ན་ཡ་ཅི་མན་ཏ་ཏང་ཨ་ཚུ་ལེན་ཚན་དེ་ཉོན་ད་ལ་བ་ར་གི་ལ་ཁ་མང་ལ་ཁང་རོང་ཟི་ཆེ་རེ་བ་ཅན་ཏ་ཁོ་ཏི་གི་ལ་ཡ་ཁ་ཏན་ཆེ་ཅོ་མེ་ཁ་ཏི་ན་ནི་ཁ་ཁ་དེ་མོ་ཡ་དེ་མོ་མན་ད་བ་དེ་མོ་ཨ་དེ་མོ་ཡ་ཏི་ན་ཏོ chikarji.
3: O, di, nian kaya yong la yong dok chili kini yi.
1: Ari?
3: O, da chi yung gong zemba la chastong.
1: An-an.
3: Chungo ka zang to kong gili xia ba yong la yong dok chili kini.
1: Kwa chen chi?
3: O, da li.
1: Ya?
3: Da si di ma zing yi.
1: Ari, di na chuu tanga jima gili nchay na ngari wan zha yu?
3: Ya, da chungo zemba ki chia gong zi ki bodi na chuk.
1: Ari, di na mint tang.
3: Da kwa nian kaya mong.
1: Yeah, 참더니 나치 냠흐치케 데릉거와 능친제 포냐글린 센디나가 고드기요 누르치 알마 알터치케 젠친 파마 길라케세르구누가 아멍른데 센신능 주일

0: 왜 두포 쳐 데모?
1: 데모.
0: 야 두포가 사차 강승나 카프튼 거요.
1: 사전 네 동료.
0: 아래 디나 두포 슈니 고디요 누르치 소놈 체종 그 파일 자치 카세 르구누가 망렌데긴 디나 두포가 대군가 타튼 글렌 센데 질데땅 소놈 체종 그 파일 자치카 서즈갈르치 커지.
1: 더 냥큰 화음줄.
0: 응응.
1: 아이 꽈름소 대랑 주자 늘자 함축 다시 남자 한점 남주 그 년가용나 풀어요.
0: 아디?
1: 대니 휴마원 캠치엔드미 노기게 기게 잘하셔도 지마나도 거기 나와가.
0: 오 좋다 지마글엔 채능아 중아 기게 기게 잘하니세 군우가 몽레스 거리와요 그지니.
1: 어.
0: 딜엔 캠바시리.
1: 캠치엔드마.
0: 오 얼마 캠치르도마 거리라. 야티나 통아지마영 친문태당아 출연천대뇽자 체리와전달마 캄치르도마그 종어 기치는 기치는 잔타뉴세르군우가 망는다 고지길라
1: 오케도
0: 야카도 야톡부남바티나 참드닝아 친냠흑치클마츠 소눔 치둥게 파일라 자치카세르군우가 망는데 냠세지주길

0: ni a tamo to sa me no tsa tsa ko ti tsa tsa tong tong nyan de ni ki tsa tong tong ba de ni a kar go mi no nga kan de ne xir go mi no nga zi tsa na ka la ka ni ti sha na a ta ndo mo ge da ni tsam de gen tsam ra ram de gra vi la kon ten tsam ma ta shi de la
1: re go ta ta in na te rong yin ji na a ge cho sa tsa tor mun la sim ni ma kar du dong de ni ni na ma na do de ye zong de ma ge de ka yi kirge khawur ja tkhn da na na ka yong yi kya na chen da da ma ka yong yi kirge hay gu mdi je gen di hna mdi khtam gen di da terong yen ji na kirge sas gi re ze tong ji na a nam hum bu men jir kar ma af tam da na sa thum men jir kar u te thin da da nam sa men jir ka wa da da jam su men chir ka ka da da nyu ma chi ma chung sang chen da da ta ma chi ma chung chang yin da da chen yin sha na te nyu ku ni jir tan sha na ne li chi ni ja kum ka na ta nu ta nyu ni jir tan sha sa pa ta nyu ni tamo gum kya wa ta ta da da ju kwa cha long ta da da ni lo lo ta ma shang cha yu ni sta lo lo la ma sa cha yu ni kwa ts ku ta ma ngi ni sa ma lo de sa ma ngi tamo ge cha ge ri zi tang ji na de rong yin ji na kya ma ngan zon san de ni ta ngi ga yin ji na jang ge kha ji ge lu kun ti wa nu de rong cha ge ri zi na a ta ge chu ul kha wa jang ge nu cha ra kun ba ge tang shi ge de ni ts ka cha ri ge kha da ki se ku ge re ta ta rong ge zon chon ji na a ta ts ku ta ng ge pa san de ni 다른 게 대름 가성 대름 아직 용이 달리 단데르 가와라 뚱와 조와라 디능 더니 당여긴 그 체능아리 다르긴 그 체능아리 달로고모 흘코송 남고 공치브서 송스 디모츠크 크르짱 고르치도 그 소르차니 티기도 크라 다루르 파니간드 파자이 고즈 커로즈 틀리 다 사산데 대름 아직 용노도 시그니 서그리즈 당제나 아 다크르게 사르체 국사자 땅고 파산더니 다 머그 멍아즈 그 능니 우초울 카와창 그 소르진 디라 칸데 도모 마즈 그 흥노 고 크즈나 롱게 가와라 쇼픈 아니 지 용네 인즈노 더즈나미니 롱게 좀 실키니 도모 그 미면 인즈노 문자다 쳇그리즈 땅지나 데랑 와스문 키수 그 다다 그 장 그 카치 그 루꾼 티와나 다오 그 다 그 군바 그 정식 낙습샤고 그 당우 샤야 다 부즈 촌지나 다자 크카팅 고니 좀 이크라라즈 돈 타즈노 도지 트디오니 좀 살라즈 가이 타즈노 다른긴 총기나 단디동 인지나 각사즈 기기우노 다 체푸즈 기그메시그라 다테랑 나르카 리그 카탁 송니 오데 카그흐템 차 송니 라프는 아래 용지 메크라 다 메퉁 천남바조 갸츠르드 그 찬데 데 용나 다 너무 걱정즈 그 죽등나 다 피르크 올 카와창 그 곰바즈나 더 다가 시즈그즈나 쿤츠 프롱즈 그런 고지 다 다시 샤꾸노 답즈 꾸마즈금 토고지 다 너무 그 샤츠로 그즈노 다 곰바드 좀 총기나라 다그 쇼츠 쭈꾸뇽한 촌지나 다다그 시리 쿠르틀 꽝저그니 참그 쿠음르가 요근저그니 단 도모레타 다테로노르카 다 요우자르키 그브제리 총마그자르키 그브제리 자우 아자 튼세야자 디 요근더니타 위초 다그 까무 탐츨사무이 다그 참무 탐츨로 데모이달이 다프티르케 쳇그르즈나 올 크르그 쳇그르즈나 꾼바 크르그 다그 독차 너 뭔가 뇽뇽이달이 뇽뇽 더마 이달이 다르트 샤라즈가 쳇그르고그즈나 다치크 쭈꾸아리 다 차르리 올에 다 가푼디 공납샤꾸누 짐천터리 마우무즈가 쳐서 고그즈나 다 즉시르 크크타 크르마리 다 슝그즈 글로즈르 조즈 크르마리 뜨뜨그나다 쳐서 그즈나 오크 잔차 요과즈그리 오크 잔차 카츠즈그리 다 카르크크다그 니네 의존즈 뜨뜨타마 카크즈고너리 누구마시 체리 다 그시르 난고운도 고크세고노 다샤 마즈근 누꾸노 랑아즈근 럭고노 너조티나요 그 추옥근도 찬다조 있나라 영와크 흑그즈 동마시는 에이난 도스틸 지금 쯤도 요 크즈노 단 누구 차즈기 나라 다 롱게 다가 지금 자니 롱게 지금 와니 도모즈 뜨그나 머긴디 즈브제 티즈노 머긴디 잔차리즈노 그위나다 롱게 누구 차가 라카이나 축고 카곰바가 라카이나 축고 다르가푼디 마즈 쿠샤타즈노 다테라 속고 이런 거 좀 세포즈 쿠샤라르 메시그즈노 다카가라 먹축고즈노 다르카차 냐그니 니메쿠니 지마 냐그니 치마자니 담녀로는 타만 추지오너리 다로는 본반 추지오너리 위동나 다프처크 쳇그리즈 동기나 다롱게 좀 총기나 다르카르차라 다 몰롱그라 다 마롱룽 카프코린 달리 단 참더니 다 치추스금든 나바조 인기나라 다 오마찬 그 쳇그르즈나 칼리 다르그 마용니 무타 찬이 마크르니 더 하거르나 흐튼 쳇기세니 흐튼샤나 원이 맞추르니 더 오거르나 자이치세니 자이나 자리면브니 너무 그 쳇그리즈나 카완 뜻단다다 누가 저런 뜻단다 또 그게 르질 마츠니 아니 르마르진다 득담 질 마츠니 마츠르만다 또 까코르크 다퉁 쫑 쳇그리즈나 치조 뻬스 농거 르트르도 이런 저 데리 스키는 즈기노 마약 딱그 틀린도 버지 데리와는 즈기노 딱가 데리 오고 올 카와친 럭 타마친 더도 군디 쳐즈그리즈나 쳇똑과 다 한칠 동 신칠 쳇크와만 즈그너지 쳇신칠 다그 쳇그르즈나 와카 똥몬데고 오데 다그 강아프리다리 와숨 통안즈너지 쳇신칠 많이 똥몬돈주 다 아크리세니 하요나 카타사세니 워요나 롱그 카쿰바이나 다른 거 다시 그 쳐들이잖아. 올 카와 장그 그거 소진 그 샤방 그 거지르틀이나 단도조 잡추리.

야, 나 총 지적서 성마디 모이나 디다스타 체직거 년름데 조성능능 납제진 반데 인지나 처음나 장도 년층큰 우스클라 롱층지 체드 나총 조부 남라 고득시비 디소카르망 앞치는 건 나총 시비르 같을 다통 린승인 나이나 린승득은 돈즘바 아침으로 서인

야 저거 중중서 대령는 자 바승근님으래라 자 바승근님은데 전내용지나 저거 중중 정말게영 랑크를 찍거른 그 호중근 간클드 다리시 후다 땅이 단지나 쪼치를 허영근의 로직노게 잔지게 뒤틀라 던당지가 영치시나 저거 중중서게 잔지게 공성등 저거다 땅이 영나 충시비에 가츠 린슨드 타통세게니 모양래 아치그레와나 잔드담게 저거 중중난지 대릉 아치게 로시미고니 저거 중중서게 잔지게 공성아 체득고 득시요노게 나 충시비에 가츠 린슨드 십대 년바등 영나 대릉 그 타통 린슨드 그 고름철 시기다 땅이 영최랑니지 글러스클린 해모 양마 갈릉근 전통대응 온바등 어담 하시게 타근 전통성 옴이다 당야지 당냠들 호시게 공성르버 갈스시 야저보송청서 린슨 다통근거 가브릉증 드거든지 득슴니르게 섬든나나당 드거든지 득슴니르게 섬든 드인 저보송청 정말게 일라사위리 송요라.

야주 보정 정서 때려나 지그 제초 냠칠 이쪽에 땅후이 동무인지나 아르르 코바 시지깡 아잔수 코과 가여거깡 더스에르가 제친 더스타비 땅후이즈 코뇽스 영나 너튼 아르그 탐바그 땅후이 코뇽즈 레이트 보정 정서 땅후인데그 영아초 하샤 영나 아른탕 젤비 나미나라 제문용 제머롱노가 샤샤 치즈그동가요 그 사실 저 건랑선 아레 어르 첸보

0: 야 저 보청 청서 공내 아직 유신 노그 늘라르가 세고 노그 담질은 되니 노그 전니 양 저 보청 청서 니승 간다 톱다 야 데나 담질은 더 세차디 저 보청 청치 담질은 더 가생아 늘라르가 세고 등게 아짐슨 제니나 히타 레데 나초 청티니 히샤 손초라 니완데 중드리다 땅이 yinmen dharka chupi niwaanda jesung xia gug. Dedang dani namjinga cuyu choni menba dang menjigba xidi ngibarda menzir xigi la runga samcildi ditu da jima jibzin da xilpo gug. Pama dang girgin su dang rtawa matambish gabsa yin nga ci tumar gilga dambi goni Sanchil, zhirig cilta, arunga sanchilde, gergintang pamala, jezin shechudada, hajanga galchiga. Chetsirtina, tamuzgaril.
1: Dariga arinshiniyan beyer jihdiisi, kazi nurjini beyer jodhivsi.
2: Sienha nyungzimdem, zahshil cadangshdan.
1: Si saatsul zinna kubabi, si lhamayu na yilakir.
2: Ajanur longshchun zongzong, sama chagsi mahtung.
3: Zhuanchung na zhigiligin, chazi na mwasayin.

0: 캠비 시청 련신
1: 차루이 담지라 할랑진
0: 흐질비 도커 타진
1: 아르비 아당 캉점진
0: 나츠 나츠시 비어가 찰다스튼
2: 야저버성청처 되나 참드닝 아치 나준나 로그닌나 가지르바 아치 정크 초그셰노게 어위 자티 가청 솔로아세고노게 담진 대신엔
3: 저버청청처 정말 데모이나 나 아치 정크린 참드니 아치게 치쳐 나름 통통스셸 정매가 남히돌아니고 아나 안나스가 위 자투스고가

안간한지 되나 다리 그 톰친드라시비 레스는 통츠문데네 주고 레스는 그 손룩 바당 솜딩 간크르 바세랑 다시 다클 바 담든 수 제주부 다클 바 안덕 세랑 땅 손문 렌친이엔 그거 지미 레스는 나초 양께는 좀 다르다시 될 것이

아니 제딩 거 상관하게 되는 거 그냥 천디는 혹시 다음 도지 다지 거는다 그 간이 반도 거기 잠들 아마 소르가 좀 그 타네 좀 체는 머리 홈정 땅 보고 길긴 아 그래서 좀 찔럭 단식 근데 달리 니게 탄다니 잔즈가 통통리 인 대랑 나 저단 거 그 티니 거 거리 아 저다 저 파가 티 얻는 앱젤러 근덕 선보이나 저 다음 도지 그냥 말이 대단한 대는 글 인친데 앱젤리 저 다른 터지가시고 누구를 호통한 바그 다른 전환도 수고 없친 영나라는 그 레난도니 첼리 너무 그 지 랑랑 그 전환도 누구 샤와 너무 망아가 카탈달이 다른 터지긴 되시고요 대단한 그 저 터지긴 딘 톤이 되어서가 했다 사와즈 멤비 자히 문든 신인 다시긴 티톤이 대랑 그 기든 그 갑다에고 노 대신 되게 중요한 거운 디랑데 달로트나 바조가라는 그 십칠 대인증 돈득치었음 안다조 더즈가 요과리 대한신이던 토르지가 시주가 다즈가 요과스 예준다 하장 그 가신 버리디더나 로트나 바조를 다치 고니샤노 다리다 토르지긴 대시주가 로츠인데 토나나 라는 거 라는 앞다가 임터노 그 디초이 마리 디더나란 그 길긴는 자 파마인난 자 다조가 영 자칭 가는 거 근거는 게 지금 토지가 시준데 이거 그런다 뭐 아직 탑고 매나라 러니까 다른 러니까 돈도 이거 아직 접준다 하장 그가 챔버리 대한신은 그 갑통대 그 참등 안 봐준 손진아라 시긴 딩이 텐데 그 돈능가 요과리 예주 다 가성 되는 데 손진아 그 만사고 주 영나 남단다 그 너트게 제초 손디나 영랑 쇼리란 딘 조진안다 안 너무 그 환주단다 자주 그 너무 그 티급스가 기다 등 참등 안 봐준 손진아라 영 지 콤바멍아 메나라 다 라는 게 샤인데 토르지가 시고노 갑톤데 다음 토르지 그 뒤춘데 손자 시그 가치 있는 거 겐거 점등 남 봐주게라 라는 게 뒤춘도 자이 아 다니만데 초크게 샤인데 샘소리 있죠 샤인데 그 세츠자 덴저라 넘은데 되게 지금 간 커죠 더 소소니 타니 점등 남 봐준 손자라는 게 되게 지금 니게 탈라 아 자드그라 딱 그냥 나냐 암적으로 이 정도도 하정 것까지 해 버리

0: 공참이노 너무 그 갑다 망아리요 티젠가라는 그 샘컴이 됐나라 단 토르징데 마와디 자초 녀진데 자송 잔잔 너무 그 샘컴아리 요네리 요치 레터르 그 토르징데 다 그 지금 어그니 장조라 소프트웨어 조조가 람그 좀 섬드기노 된거 말도 다 녀치가 람카가 좀 섬드지나 아 다티츠에서 진단 심물이 지르지요니 담어르 디한치니 그 단 터지긴데 통칸디 섞었다 이나 로토나 바조가 라는 그 샘컴다 지게지 몸드기 터지긴데 라는 그 참모리 병원아 로섬조 참모리 병원아 디타던 터지가 시준데 하정 그까지 해버리 대한신에도 좀 터지가 시고노 그 토기르니 다지고나 시아코노 라는 그 다 지 지라그나가 손나라 잡조라도 마차와 디진터 소프트던 길긴 남바조 그초 초타 그 지금도 망할린 게요 아나마나 대신 된지나 초타 그 지금도 수양나 디는 그 그치 쇼 건강스가 하나 렌타 쇼 건강스 시가치 너무 인조군도 소송이 되나나가 지금 정화가 마음엔 바리요 그 다른 조조 다 하정 그까지 뭐 대한치니 다 지라나가 더나영 나랑그 자스군 단 진이기난자 샤미기난자 더소소니 탄내지 다득만든 칸난자 워던칸난자 모이나라 영캅토터나 리즈와 망아즈기 조르르메기 용원 더 소소인지난 디와이달이 랑게 마츠바다이땅이 더소소니 탈라즈게즈지 냠조기 존 하정가가 셴보르 대한신에 그 지그라능아 토나 다지그라그능나 직접디오는 란자 만캉기니오는 란자 모이나영 랑랑게 셴코마즈게즈지는 흐원 란자 로트그난 바가 안담어요 그래서라 더 탐치고랑은 아르그르메이너라 아랑랑 아르군드게이노 안데이노도 희그지기다더니 다 지그라그나니 지게지 지기다 셈날라하빈데 주나청가 챔보디 안치니다 그슈 아 지글랭고노 그 카프트고다티 다시르킹이 타니라는 게 지금 포함된다 디긴다 아라는 거 홍어노인다 안담어 그 시르데 지금 잼조 디안치니 군지글라카네랑 지그라그나 텐조버디 자초 아라는 거 리스트가 지금 데모젠 담어리 군이 조준 된선지는 하정가 챔보단들라스 관지나 그시 지글랭고노 그 기카 대인지나 그치 다롱이나 다음 터지기 쇼클린 선디 잡아 탑카타 디나니나 길기나 바조그양 사우타 코이니 디나니 카브다이너 디타르트 그 길기나 바 카브다이고노 뜻다르트 다 지근데 시코노 그 카프트와 지기 냠조그라 도는 이고산디 제즈지 도는스가 요카리 준다 하정가 챔보리 레조바는 바다양 디츠가 흥거 되는 그 렌천다 그 참바 동호띠 소송 퀴지 살랑 그 참반데 레시근 참멜라 슈니 그 되는 그 렌천다 그 로르긴 담비는 가그 참반 디는 아시기 주일
1: 좌군 나만 간척 없는 특대
2: 칭하이 레민 광포 텐타이 상규 웨이 간척 주권 계속 대부 인
3: 동위 가영 숨치비 가영 드르냔신 초위 카도거든 엄든 주제 벗음 그냥 납자 자르가 가다리 리플랑비 마르트르담비 초아시가 담질글은 자르가 글마리리 정비 주지 강비 능숨전 지르든 Tsetang shukai tabi lang tsusi ka targil jimbo dha. Ulo tang hibi tabi rinyang rihi ka zon simja tong dha. Zonkur je tkhda riri narsun je lang tsu tang zhokni. Ma riri li la dhukul zaysing sim la vdeer jilav zhin. Jibirdambi, qilarkili jigi, bisimbi yudishin gangmangshigi ranbaqsi. Shukbaq sarwaashigi rjimjil jigomja, pysima nalmaashigi tsorniqa gorim. Dana tsowa ril. Dana narsunji gorim ril. Dana matsi ril. Dana Trankhanga Ramurir Lurji Jev Zellam Perji Jev Nirtsan Sartu Jirnyam Rtuk

0: 야디나 땅 토동 얼킬럼 땡긴 거 본다 저거 사진 찍다 저 본다 그 그렇게 거기 가는 거 저하는 거 어디 찍들란 데 근데 역시는 야 저거 저 데모이나
1: 곤즈바 데모이나
0: 데모이엔 되는 게 렌스는 아직도 너 가스에 도마라는 거 어떻게 간도 디드나
1: 나 저거 공고 광초이야
0: 레레레 저거 동그 광초 되는 게 렌스는 아직도 너 가스에 견내 저 아직은 가고 저기 오게 되신 용고
1: 어 야야야
0: 저와 동무도고 캐든다고
1: 야
0: 아 시갸리 흑적금 차도전 제컬
1: 저제
0: 시갸리 흑적금 차도전
1: 시갸리 흑적금 차도전
0: 원래 뜨거워지
1: 고마운형도 또 더지가 죽이고 또 무시고
0: 더지가 죽이고
1: Ole.
0: Ya. Ya tani to anyo amunyungo.
1: Ya.
0: To anyo amu chu jinchu ke nyenda korzunda go. A nyen to kwa kapartang na kaprang tang ter.
1: Nyen to kwa kapartang na.
0: Mm. Da chu hunjo jina ji nyen ka de ra ji ga te dang nyen to kwa kapartang na. Da ge kaprang tang te tang go ge ang ge ga kapartang go ge.
1: え、とらあ、どうもしご。とたしなちょこらとたもしば。いや、ちぎにとる。ちぎにと。あれ。いや、ちぎにと。だね。あ、満空がかぶったな。満空がかぶらんちゃんたら。ちぎちぎちぎちぎ。ちぎちぎとる。だねちこたちぎにとるんかず。ちこちぎちぎとるな。だつともにかず。よ。あ、だず、もしがとたに本語まこかずれるご。
0: レオシニザコナタンザタギトンカス。いや、ホンジョジナミホルソンニナメクスルカカパルトナ。アンゲテカパルトンゴグ。オレタテラカムシゴトカ。タラジ。クチシゴレ。クチチガルガ。オレ。いや。 다니 똑과가 엄청 떨어 만큰가 엄청 떨어 맥스가 엄청 떨어 야 대추 지레리진 콜
1: 따따가 저래 돈 만나면 시가 지금이 크다 실실니
0: 야 니 똑과 니 똑과 떨어
1: 니 똑과가 따뜻해 내 마시리야
0: 따깡 떨다 추시겠네
1: 오늘 대추 티타 이나 따깡 떡이 내 마시리야 떨어 마시가
0: 마시가 Я тера жига чикчер година. Тоа. Тоа хсамба мунюнго.
1: Я.
0: Хм-хм. Я ди. Цорнун шан чина кылды ёк.
1: Цорнун шан чина кылды.
0: Хм-хм.
1: Кылды дивонена.
0: Кынты көрө.
1: クルトコタソノクルナノクルソノクルソシャンクルゴノクルジュフクルテチュラレレレタタクルゴあなよもちタチュインカギンなりタチュリやだにとはジョアモニンゴやとはジョアモガナミヤガワカンジャチャルカンガレナミヤガワジラ
0: Anami jalokazi. Anami ton ngutum jopa niwa lis shawa samba sheda jawar gichil tkhere la tagar ngawa chadgar tagar thal rka kangar.
1: Todo kota koma ngum todo kota ni ndin ko koma ngum.
0: Nare. Ya dinang cho kar kong ngon dchi mkhino kot grela di.
1: Ole mushig mushig.
0: Ya anami ngawa inam jong khong re go. Nami ngawam jongkhong zan da ge challenge na ne li ni gar ni ra li ni gar
1: ta ye nen dro na da to wa ku ko ma nyu
0: oli ta teran ko song ri gis ko ji ni oli
1: to gi che na ta
0: so ya ri lo ya tani to ar ngawam re la
1: re re
0: Арнаму дормик зончен вже кангра

0: 야, 릭뻥도 빠뻥 히라 쩍도 빠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니 옛나 쩡메고
1: 대친나제라
2: 대친나제라
3: 야 저분한바 디나 다타 체직 산신 농진만나는 찬지 공회 향친 용제 대신세리 라신란들 스카브가와그 찬증게 영이인 남바치 못했더냔 버가스시 슈닌란들아시 큰데른 건 란싱 어떻게 어거와모 촐룬 랭크니 톰비 로아 좀범 자땅 촐싱 랭크니 톰비 얼만 잠크르치니가레 청메가스능로

지그 아조가야 라야다 구창라리카 안고고 지그 아조가데 민텐소 구르지글라리가 아유오 지그 아조가진 아만다 구키라리무가 안고 지그

0: 할랑아로고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啊啦啊疼啊什么个打打个弄啊那个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 来呀，中国大路过，哎，老老养老的呀子，来呀，七冲冲过，哎，满那走一只狗子，来俺舍一个养过，哎，娘家做些了不起子，还有一七跟那得过，哎，多着做些嘛啥子，来呀，满那冲冲过，哎，说是做着那个子。
1: 俺们是热了过，哎，是个热做满那么子，热起头也能通过，哎，热做的样可么子，俺们也是的吃那个，哎，中国做什么么子，当俺是热过，哎，热做心当起子，俺们心当就热过，哎，热做热做什么子，热了热了。
2: 啊，这个呀，啦呀啦，姑你哪里吃？啊，这个，啊，这个啊，这个啊，吃个就姑姑哪里生啊？龙啊，这个，啊，这个啊，母吃个就姑姑哪里嘛？啊，这个。 아주가뜨거라디게아친아지그아주가스랑띵거르아라치마라디가아차지그아주가아잠투카거르차라린다아스마지그 아주가 뜨거 안타는 바둥이 라리쳐 안주고 지금 아주가 뜨거 아차간 조 꾸르지마 라리아 안주마 지금 아주가 아차리 아차간 조 꾸는 라리타 아르크라 지금 아주가 아르크 자우크 라리카
0: 아저가케와라카르차라린다아스마지그아저가드게안타네바라지하라고예야라양야라고지할라엔조가루고 로로 Hello,

0: 옛날 자르던 그렇게 그고야 나송아 영어던 어셔 클로고야 옛날 던 인든 요자고야 다스던 범보바토나고야 나샤문 프라카믈리드고야 아라이앙은포트고치종조무고오야나샴파란조도리마르고오야나사데치나토트고종고오야나나카야나르드치베고오야나나알리쇼리가합동오타고오야나르딘드닌드간도요타고오야예랑녀컴오바토나고오야
1: 阿拉呀阿曼就卡姆勒里的古呀那东东当起那卡这个占卜古呀其中我了贪多的马的古呀哈拉古呀呀拉呀呀拉古子哈拉耶卓古卡鲁古呀耶罗罗呀罗的呀子 阿拉耶索东冲过耶，电皮走卡个过子，阿拉耶阿拉谁过耶，阿冲阳西路过子，阿拉耶敲门的过耶，生阿宗拍地过子，阿拉秋家不出个过耶，生多阳马乌鸭子，阿拉秋龙西的过耶，阿卡祖地过鸭子。 拉秋松天路过耶，一路光送个结果子，阿罗青松顶白过耶，扎根松就个过呀子，阿拉耶下面个过耶，跟大做生波呀子，阿拉耶银大个过耶，扎登做一路过呀子，阿拉耶马尔地个过耶，地青松中个过子，阿拉阿罗。

야지 한란드가 정로고나 메티고 샤마베드 수셔 나고지 한랑은 거기는 부티워 라고나 마우시즈글로 그리지 한랑교 땅은 얘기워 라고도 마이그도 스쳐 끄고지 한라철 마친 잠들어 디고 싶다 모든 음악 사그지 한랑아르가 정로중남에 디고르방아 소드수셔 나리지 한랑아 차천원이 끈다 나구신나 밀라차르진바 그구지 한랑이 야중끈끄르세 나군소 밀라르무진다 그리지 한랑아 유기가 튼치나 마구로기나 끌마 디구지 Rosita mo de namo sa guzi.

0: 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列在手机推送仪。
1: 싱글링계 공감사 샴라 선교념자리 선수교인 디글레코네 비웨네츠 중공중앙키 직협수지 개크큐 주시시진핑키 댄슈달 로스미마 사시당 중앙키 직협수지 개크큐 주시통론키 다오초베 치니니네 치추니팔 중고를 개퇴성신은교무시
2: 디글레코네 비웨네츠 다오나베 치니추 개인 개크기주시시진핑타 오스트리아 총통 范德贝伦키 편준댄지록진당디 계급님이와르치지저종리롱업중량코로와 톰제 포냐 사바니 외안나르 게웨 계급 유비 미망기 자조 나르베 서브도 신규 미가라 계지 튜브블라 균도타 성신기 킹 유진 중국타 오스트레일리아 계급 유부 섬리 시디르 군디 동켄타 총마 링로라 갑교르 치게 랑미뉴 종 성균 시계제 인병원에 변주 진조타 변주 이치 고이 콩야 냠레 냠게제 균총 제구 나랑기 中国塔奥斯楚利亚这话批界主角了采取通信系给月清总统范德贝伦塔联图别遵循托其实这话总理龙合中央阔罗瓦电力学话国格斯协的中国塔奥斯楚利亚这话给你们三百系都立据了滚地动画塔怎么联系的塔孔别系立即提为其话并对于及电脑约范德贝伦提年冬就别罗罗阿然基中国的阶段层之训练 国协主席塔联图给个女婿这话的杂作特区肉的这话人不把的心提出女婿这话了蓝色独立的比推你开心点约第三遍龙合中央一行奥斯楚利亚谈中国给个女婿娘烈军队定色的心不谈米区领略谈罗布索千里行住人烈边就说结婚卡给中忙的今天小女婿杂作蒙西三名切把的电都送约
1: 明年各级突破不生新进步越别奥斯楚利亚谈中国各级职位军权团推磨托电力了松共三十四度动画界切据你体位开干起不息时小年给推磨托别生前年小年给职位军权没把的配件定色不谈比赛托了主角了滚地东局职位越级松月第二个来库内比外内次到我别进去给你 계급규주시시진핑타소리난기중통시모시편수팅신록진단에계급니부와친지중리롱업주코로와딘지슈부시시진핑키중국탄소리난기자조라로규유진대신투윤치삼진나티삼기딘토주유투접치계신총니부응아파치솜토편수진조탄잔염기다단지부탄 평소에기디외기변타조여부탄토고르제비내된계진태로된균민하평소에갑교를제신니변염리균튜응하딩수부단에기흠니부미마라카요라요기편부증유아잔네중구탄소리난기지와피규동교를세퇴통진시구여부탄중통시모스타련토별존신부기흠니부왈친증송리롱업주코로와디고주사바르치네
3: 特区铁平时一切结束七十多趟，随根据杂细均真计划，结婚卡区我住娘里了，春节铁我忙投票了，固定动我借钱呢。中国塔苏里南区特区娘里肉的职位留下了吧？推摩托丢丢鱼借电脑时，西蒙西清真送的龙阿就送去，苏里南塔中国职位，云天啊，批给丁色钱不谈，结婚你不仔细点心丁色吧？特区娘里人心色不清不是。
2: 俺那结婚女婿结婚卡去，俺们来给用些准备了，最痛进不就业不谈。龙柱寂寞天了，我把几个，叫女婿，通知俺们会速度动我谈，俺们来定时不谈，改签单呢。他的给空别去，挑毛短把，我就是用过了，如果期限月结束不是。
4: 第二个五年别不念书，到我阿爸进去送人，结个给主席习近平去，十万家最超速，俺们都去。 中国堂二里巡旅杂志追续级别结果的修刊，给个女婿罗马的陈列证那回事。习近平给
2: 계급니별로마 중국탄 어리슈뉴 자조 딱쟁기 초신라대디 냠도 제발가베 자조기 주슈체바 시중베 나라 하상가부충 중국탄 어리자조기 등균이 미마라대니 종지체바시 인신 중국탄 어리제베 중교르니 슈누초르대니 사르두시구 니도 니자송뇌도 죽지바라 니 롱아이낭 어리슈누루슌칭아 중국으로 베리타 롭종체바르 딘디슈구시베 최고대만에송 어리슈노 루춘칭한 학삼 중국으로 섬들 립심바타 론니타 체계가 누르투 원바 미빈티 립룹중유 중원타 베리치링 중국탄 어리계급 예비슈노 루춘기 미빈치기 초수 냠토 슈기야바타 펜주 시도타 삼시 섭도 동화 자조기 저와 섬무 주바 제시니 계급 예비 미만기 자조 베리기 류사르간식 섬유지송 유바시 시진핑기 슈노 루춘니 계도비 배치부 발신 셈나 폭도 신도 신부장 유비 중국탄 어리제베 중교르탄 시와인라 점링기 중교르탄 시와양이 중국탄 어리슈노 루슈 대외망부에 계급미비 자조차샤 균진기 투육티 락도 야구송티 펜준 롭종타 투모토 야투용화 체디 시디 야주 심물의 계획에 자조 포니아를 교린해 중국탄 어리제와 대닝탄 균체 균투제기권의 폐제조치 레기 사법비규 여화시기 유지대능유 니샤 서비냐기아주 초소 냠도규 중국탄 어리슈뉴 자조 주슈지배 최고로 쇼배 중국탄 어리계급 니비로미 주시 시진핑라 칭이뷰니 롱아이낭 칭아시배 최고등바티 계급 니비슈는 루중기 롭종탄 베리라 자지 고급 코드윈낭보라 토치치 슈버시
1: 这个列库内比维尼斯中共中央局势局局主席王沪宁期新世界尼必经图中国的层次的批评各局势评中国的应急四大传媒期应急当受的职位全民全民操办通知闹事王沪宁期他留导腾博了主席习近平期 中国的层次的批评无数论起斯坦莫塔通知闹塔中一部军人电令起可用特制肉的轴恐怖动作了人际图谋团前列给后一部轴恐怖主角铁可求三点难月中国小企应急小塔念头给后一部国际民的系统给钱团结切团西单瓦的批评来凶龙给不塔七夕天平时一起求求求的动画给后一部 你偏念了天重振俄罗斯国的国际动队员中国金融四主机铁团图立即获得表决员西电不是因其体验无数能量抗拒论起因其他中国团所的操作立定顿所起他定层次的举个中国空别给重振俄罗斯气候通出他的给电令给中国体验敲开给基本他团国员
2: 因此朝年中国派给年龄国各的通勤团中国国的水平最强铁不为力给了那就收银天马斯中国朝的年度你偏年龄团充满听说了兄弟给的听梦空笔团怎么能给写的电力了国的动队员几点不是王东风所突然那收入是第二个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 nang Xi Jinping ki durup sabe zhongkui kyechu denpe jiso ringlo ki gongpa zopti du xiaqiu gyunkyung xie gui bata. Mima dewa la zingkyu gyunkyung xie pa, mala ki dawa gyunkyung xie pa, chargui ki niti xiaqiu gyunkyung xie pa, gongpi ta dija jikyur chargui xiaqiu gyunkyung xie pa, songkyung ang tang bata, songkyung qi guri la songkyung qi kengdub xie pa. Pechu la dene, songkyung la gundi donggu xie gyunkyung xie pa, yubub tang dunba tang rigi ne zopti xie pa, 女辈抗军他女辈抗教协吧军体中为重机色球的机直系蓝色他西区机沉醉组会重机色球了不测托别滚地动画界前年停留前机密码重机的对其三星电别蒙西扩军切归被年对切语前规定三对他内对了三把自度电把顶秀电把协别人类界机停留前机密码重机的组军切别明辨了

0: 고심시
1: 디글레 군에 비비네 주 사르고 바라 총튼분이 시도 중화를 식나 다려 다와 당문에 시베 바라 개용기 차도 청소타 시업주 시송의 보로 뒤송리에 개자 조사 조파와타 차도 청소기 시송의 보르기 지소기 제제 시송 동보로 퍼규로 레기 뷰세 개자 된주 뒤니 사니 생규 로그드 송튼기 유고르 탄서동소 시업주 리리 경료를 폐기해 조교를 구제도 비해 다오 당분의 시비 바라 유고르탄 서둥리 리기 차도 탐람 균에 원소 실송 시비 장보로 장례니 바르기 로디시르 춘 랑게기 콜라 시비 뷰릭 송소 중국의 치통 체규로 균등한 군대 당규 다오 당분의 다오 시비 바라 손에 뜻십 체련기 개삼 주비 록두 송둔 낭전 딕비토 콜라 시비 송소 실송 시세 뒤송리 개지 시사 순파르 유신 天狼, 天狼기 신도 榴莲, 차도도 시송체비 동보로 판륜 중격부 종류 거수清부토비 낭진 총소기, 개낭기 제주당과 표숨 소수당화탄 퇴송, 탈구 람비 록두 총둔기, 록대 계급기, 중국 록두 총둔기 총물신부 냠주시교로 군디 동신유
0: 디글레 콩네 비원네즈, 산네카키 레드케진카지라 구디 딘디다니 푸티콩비치 멍시템포 딩심부시 디안 더응아비 친추게니 지증체라 지리 갸당생타 청중아 유비 평루 미수정부 출람조율레자 리주지워시 미수정부 출람티 출랑키 신부당부 출람키 체질시소 조준체부타 지세라돈 응아동진비 조진조교토부타 출람키 렘티시부티 출람통부카 응아리예유지 티나 주의참키지리 주상아신비신체니 배티주우상리 출람수 시시 티츠기 출람니 나르유기 출람 국제교비 격교남 정보를 수비토 갸치지타 딩치습토 단유부시 뮤스상부 출람 조우레지 스시뇽승치와타 소중부치 미미남초디니 카토체제타 미미초승리디니 주호제십소 청진쟁기 특시제니 출람 조중기 교정시보로 내리피비에 따동체부시 明年前, 平路米碎藏部, 出之大强这个角色, 出之恰球这个切, 这个角色抗救其实不他, 他留到古别南, 冷屁时不了, 出现交通特别局, 恰球也不是, 四月底于你, 重庆年, 温州巴黎期, 纽州江南期, 冷屁时不, 村间整形给连着银别, 石头这个局三千征三了他, 提托年, 重庆年, 温州巴黎期, 纽州江南期, 冷屁时不, 三不给他, 是不是西湖藏马, 征三华村也不是, 第一，你对于十吨了，冷天时不了，美国交通特别，某些店铺是订阅不它。美国交通特别急，重庆去低位困难，重庆抢下收归途，中央级别提速提，赶忙去农村途通途住关系。成都台重庆重庆的天气，变成了可以组织了，相对地位立马修图就是。江苏吉东途，重庆熊南台，江南泥田区，只缺三千组装高三星。 组织不去，昨天江东这座城区彻底进行不是。三金体南绿组，熊南滩绝对接着比不是。三金体你，让给起，直接熊给起，牛州江南超越，上海滩重庆，成都接盘的起，牛州江南起，沪宁南屯区，村镇人进去，连着新一百千年。三金体上海崇明滩。 江苏吉东绝对接不他，三金体政策了，吉利其他城中两国国有不他。三金里，定我你所一年，全国接不进行。定土中央东边，两国的起可能出月边，人不谈不，从南也不谈。沃土，出水人牛车，吉利松江五角身边，牛州江南谈，出水人牛车，吉利你跟五角身边，中间盘起江南市。 남장铁人问八千人，你对于十吨的路状况，准备交通特别运行。其中呢，上海牌起江南区卓越铁路，出自泥潭七个年，出自七个牌通途卓越不是。辽宁图，甘南区，我车人进去，米穗林镇，南塘塘不沿边。大连荆州出库，给进南塘区，南站组装车运途。 刚才那个卡送出两三，穷用的两个东西，出现十批时，连锁店人民安两个中心不是。你家洛江你去，那么多公司人不算差，忙些也不顶我他，可这是谁托刚组装所提了消息？那么他提中餐呢？我是批去接机，老人儿，主播每天叫我去谈三送去中央给国国共同品，跟进不彻底，等我不我这新军不是。 你现在让给给陆克斯归途组织协信别，这就是出国了。秋天，女宿老康去学的。 从我认出听女所落岗去刚才只过去克隆中月碰蓝地浪啊我特别急所有给看不走位通知堂

0: 도시. 뉴동감이 순주 소치로를 창어 주사로외치 로지 로동체 동화 추수통추를 순주 소숨탄 지워 추신교인시 당장 뉴교 로디병아 주교를 구디뉴딘 동토교시
1: 디글레군의 배분해지 솔레탄 체진진비의 정시령을 바라 탈루 다워 당문의 다워시배 바라 천동래리 지용의 쿨교 댐부터 비바탄 나지타 자와 동기 외저소 자외멍시 지구의 조준을 균대 군대당 유배 Guiju Chawe Jitu Shurse, Jung Yopu Paryu. Dao Shibe Tanju Para, Chawa Yatan, Tien Ki Nurse Dembe Dinki Chaji Ki Chachin Jukin Ki, Jukin Yung Ki, Gaja Kupju Konga Tsanga Song Yubata. Chawa Dong Jukin Ki Shikun, Guntu Shiro Shinli, Jukin Kimdu Tongjuro Nita, Chiwa Nata Saya Sum Sengi Yu. Naji Chawe Zujunla, Guntu Gundi Dangwe, Jukin Yang Gyongyur Mangtu Chushin Yu. 다오시베 던주파라 나치 지수기 지부로 칭압결 하심바타 티 규규 지수기 지창포로 기겨자 숨주섭게 사드윈 송유바타 나치 규규 카바르 주겐기 규규 카바르 주겐기 겨자 추주섭게 사드윈 송유 규규 자지기 림지 자와 주세 동주로 제동십기 니슈 지비 심바타 티 뒤송다도는 겨지섭게 상아 바르기
0: 디글레 코네 비웨네츠 다옹아베 신슈게니 게스시교칸 선교종례 칸키 양람 사례별 터키 베트업 시비 중치 선거비 투자 송도 공소 접시 모니르 킬레 개봉아타 지소 재심기 미네 튜미 롱어첸 중어발 베베규 모니르 킬레기 겐주 코르페바 시바 주튼 조르 시부타 중치 선거부타 비지 섬치니 정수 증례 튜레타 미트업 증류 직제 소주 증류 디송소 개공소 노즈직진 기심 주타 베보로린 지비 규심 시티 진에 갸지 망예킬레키 누쇼 요크 롱아체 중앙바타 튜레 지교 심보라 쇼교 쳔교로 베베 괴바 레지 뷰티 콤비라 구디 동회 겐주 코르심체 소녀 대배고니 응원바체브시
1: 디글레군의 베베네스 게세시급강 대샤 올린슝드강타 최주 도담비 더앙아베 신슈 게인 비진토 게용기 대샤 튕기 다회 제고 팅슈 쌩아베 구조 제고니유 디리도 축배 대자 튕기 답회낭 선에가다 디센카기 녀람로셰 링튕배 레즈나소기 럽츠도린 띵습시디 녀가당 외매 경연나소 최셰르 주지 띵습시바타 존내 리리다 케풍 문세 퇴도 동화 제타 시부 주지타 주브티 로급제 세균바시
0: 디글레 코네 비웨니츠 다옹아베 신슈게니 女同事出旅怎么人流天脸外贸军措天津土国做不是各地人流外贸军措及人流官局中国各地级别决定做几年准备他真多了具体必须年归年龄索及几乎这排是不规矩几年密特人流期浪子拆给他中南规矩他中康组中借了固定修金单年人流天脸给这件他自孙前期比这年来了固定当有事
2: 人类外貌军做你若为是三对重置你给浪子就对他用着就给你提他人类所军他没因边角所结果了开月不是那么确定以样的你那种对着屁股的给你保障你那种他的听见你三心不定你不要努力的工作给听那么给三月的你们家的这些事
1: 第六五年百分之一人级部长选拔进修建人一人级马上下被垂血来加倍切别切据坑容行了连着他几度切据引起绝不马赛一人级阶급级基本他没上别三系垂血坑容行了明大归密西级学也不是人听我怎么了二里边的级二里堂一人级引起准备推命推人主主以三系级人垂血级准备行了决定凶我他 马上就被推运哪里干些就马赛一人应对那天的命的引起准备些给他刚提的二里总统特朗普以他们朝鲜规矩的国有些就也不是二里努尔西部长给您提的二里堂一人给引起准备错别二里新准备母体进行运文讲二里总统特朗普以曾地忙不些贵心别特别准确及开连强密西些就也不是一人伊斯兰萨基苏马苏马基进行建议 대신배 예련 착색 봉디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시디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4: Sagalige gungkamsa, siyamla zamlingi tiri khasanshibi lezen shugini, tengdi lezengi nang tuen zooni.
5: Zhongkuru tsamzir pipke mangbo yubati, zhongkui nyamle nuishu tsun tubi gorta.
4: Gab nishu zazibi nyamzi gezoogi nang den chulu ten ten tujin ti, zhongkui wuxi rongo tsubata. Wanghu nigi, chenyi jingne zhashdili shubi goro.
5: Zhongku tan sarwu ye warki zazho samu tuimung to duigui shibi goro.
4: 体外电笔二中之王尼可能是比我年纪呢看看还将前不隐蔽过了中国坛五十岁却用给特许严烈比赛体外头一过年批给着去滚地东归西北过了中国坛严烈七笔苦个探金前呢忙把探金切突起笔过了所以下面了听的里程给能团习着那么先说
6: 你对中国亲自来图过了七节军队啊讨论着新月 到王阿巴年松 타지스탄타 아리 우르소 파키스탄 세르위아소 기급 긴구지미니 응아지소 중국으로 참제를 표비바시 로지라잠기진 라파렌스탄 호코리아 카나다 인지 자르메 시빈 워드남소 기급망 분구지미니 응아딘토 중국으로 표비바시 높조기 기급 침보조니 콜릴 호조 기급 파르타 타고르 김지 기급니 지기기 로디 파라 중국 친지 최고 균체미와를 망도소니 콜레시비 친지 카르티토 군기 토난 집이 능주시도 교류 팀급 중국 초 침부숨 조접치신 유버디 친지 제삼타 피게 좀시 코든 치게 티신 탑주 딘링기 딩도 치시 다시지 점리산에 가긴 구지 미네 뒤마르 비진토 교신유 참지티다나 총례기 미유 조른 진부유라 니데메비 정신기 캠빈 점린시토 이든 종의 냠례 로더 장비 지구연 뒤규 지역의 연주를 기해 진주 니튜가 냠레 시비 인주 니비토는 这些 기업디 중국 디니 르기 초바타 딘링기 냠레 로드 시도 지신유 중국은 진비 인년 디니 초망 병운진 직투 냠도 뒤비 제부시지라 퇴응의 니를 위 중재 송조 지빈 동매시 경시 냠레 첸두번에 냠레 체도비 바라 학삼 닝원주 차진타 뉴브닝 각스신 중국 도단 덴비 냠레 뉴슈니 냠레 치빈 뎨로티 퇴응의 니르위 춤제수 규르위 뉴비 인신 지제긴구 지민의 균치에 매바라 중국의 참제를 용화 티야 뉴비디리 라리안 라주치유 중국 냠레 뉴슈니 덴토 이아르피기 콤빈 나블레 충원시시 탈론니 롱아센 주영업은 고추비로 인비 중국 초지니 뷰제토의 피해계를 군대동화타 초신신이 초제토의 군에 지조를 고문지 개체로 당디 점리를 구급기 세도 세부시 제휴 중국단 아리조다이기 비진 젠좀는 유토 주시시진핑기 중국을 참지를 펴로 시우겐 아리킬레 케바남라 중국을 냠레 치슈 체로 동구비 구제나와타 중국 고위 고문 치삼치와 대삼기 갸실 동시비 내려나유 중국의 유별이 총소기 사르두 캡자치비 아리킬레기 중국의 갸시가비 탭치비 링원 버시나 내동이 생으로 갸징업중 은이기 젠드탄리 치기 중국 아리마지 킬레라 케보토바티 롱웨마탄 도르나 갸진의 축파르유 탈로네스 지게킬레기 토림 토담비 진주니 튜가 지게기 마조 남자 친부 중국의 튼도도 큐와 치유버디 중국의 다다 야부진부터 중국의 마조 치버티 남시 차초버시니 니바르톤 뎀급의 남자 스큐르유 뎀병아 비겐 조신비 중국 시기 콜레시비 킬레라 국어 응알레마완 된주 치신유 중국의 냠레 뉴슈니 총마 진로 띵송 치비 기급 친병 긴구리 친구 시시 팅급긴 점린러 시드 띵에 메바타 초 양베 진로타 쨍와 진로기 뇌즈 첩지른 조신유비 점린 디니러 치외 충와르 녜주 치비 나그제 추니도 칠로 치비 녜그 체신유 퉁지다 냠레니 기지지소기 녜르고 뇌제 더불어 교류 점린러 라과르토 기급 친비 뇌치디 잔냠러 탕뒤타 침종러 탕뒤 냠레러 탕뒤 카데 칭내제 치고바타 냠지 제조 속신도 규르위 제제 말라타 계지 제제 멍시는 규위 계지 지람 로덴 규르밍아 송교치군 중국타 우르스 점린네마진타 계진저와 사바

0: 女居马兰江都人不乐观地休息单元女居女居谈能系秋地切息单元女居秋居给名字卡塞斯有把地女东松之路路他内陆秀恩在去去家地土比女居松在家地十九县个言帕拉托达年女东阿居路立地谈托尼姆有儿专列切有他 차르고 테르시니 세르위에 뉴규장메 록든 추고르 기시 윤경률 체르다니 록슈 코트기 춥지 레스 동규인바시 니동솜질로 립디 게용수 지와 숨창 아삼기 롱로타 위슈 록든 추고르네 론든 제 망도 주유타 당장 록든 치제 추주리라 타이와 축사기에 듄자 망도 주유인바시 니동 십주로 립디 게용기 롱로타 위슈기 지 론던 트구르네 론던체 제와 죽지잠 바람망도 주규시 초규르 믹세 튕규다 편제 튕바랑 겔린 차지 세르위에 갸르기 투빈 뉴규 피게기 릴라 창웨 말라 삼미체바르 튀고 산도다니 갸르기 투빈 뉴규 피주 제심타 갸르기 투빈 뉴규 규자 말라 체시소 제팀 팀스 응아지수 소주김네 된디 여름난지기 뉴균 장도 피게기 체시타 정규안 지투체 유바시 세르위에 시슝기 로규르 체답 접탄 리부드니 루퉁기 뉴규 사베 남장라 마조 커섭 제부타 자제 뇽도 타 창야당화 므엘레 차지 치버소 시규기 갸규르드니 초미단 킬레기 톡딘 위슌 지주르기 십친 규림 뎁데르단유 뉴규 초규르 장디 군디당화 타 쳄지 세르위에 장도 뉴규 말라기 기지 냠레르 군디 후르다당유 니로니승니로로 세르위 데르레타 뉴규부 점링위가 다냠지치디 총민 뉴규장민시균 체로동의 남자 라린당구 초바타 톡딩기 위슈 추구르니 론둔세 자와 시장망도치니 김자 치니다 아동잠라 펜바토바마스 강의위비 김자 니에동 앞길라 지초기 공양시엔디뷰니 사내디기 김장기 균투투비 출란 코드위치당 협대동로치유 뉴로시진 중국탄 세르위 갸르기 투비 뉴규 무주기 냠레 무투 딩섭탄 딘디 총리 세르위 뉴규 초규르기 롱뉴 케진시도 교류 퇴고상위 갸르기 투비 뉴규 라제타 퓨숨 초비 치기기 남자 냠뇨 뉴진 족준기 라더 뉴비시르 딘니 중국 킬레니 사니티기 장도 뉴균 족준나 쿠르다 쇼규인 바시
1: 伊斯兰研究的内部呢，日本人给滚蛋去，明明能住年卡尔卡的交际。伊斯兰马去，当我识别起就对人出团穷为盲参交被出去呢，电气为参体来给呢，日本人去三矿所最难三位给家具，避免人这些有不是。电塔尼，去让给社交的月。巴西港给这年安大的些比呢，就是团员团，是不是给车站三不通突别，落地不能求。
2: 前我对咱把刚过的选比呢，旅行用为马车，很多呀，让国人改变你这类月土格的。
3: 电塔尼，去让给恰南月。
4: 去年一万起呢，团过杨家的撇水东突。
3: 结果姐姐隆住杨思前呢，电塔呢偏到千不要些。
1: 대단히
5: 류종의 강남 원장기 주신께 디귿의 코리오 나를